0: 됐다.
1: 속반갑의 소리가 어찌나 좋았었겠지. 임금님께서 그냥 금방 무시다가도 배꼽을 지시고 울른다지 뭔가. 아무튼 대단한 명작 나왔어.
2: 자, 어서 가세요.
1: 가자.
3: 그때여 신봉사는 딸 생각이 간절해요.

0: 고개를 들라.
1: 폐하.
0: 옛날 하나라는 명창이 한번 슬픈 소리를 한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사흘간 식음을 잊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 소리가 닿은 대들보며 기둥들도 사흘간을 계속 울었다는 고사가 있다마는 너의 소리도 그에 못지 않구나.
1: 황공하옵니다, 폐하.
0: 내 너의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참으로 만 가지 서름이 시야를 가리는구나. 어찌 그리 소리가 애원철통한고?
1: 폐하.
0: 마치 너의 소리는 짐의 심중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하구나. 소리 하나로 산천 경계를 걸림없이 떠다니는 니들 광대 신세 참으로 부럽도다.
1: 황공하옵신 말씀이시옵니다. 어찌 저희같이 천한 것들을 비호하시오?
0: 아니로다. 이곳이 어전이여 내 피로 황제라 하나 나 또한 너와 다름없는 인간이니라. 마음이 어지럽고 시름이 이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의 이치원 느낌이라. 다치고 보면 광대한 인간이 무릇 어디 있으리요? 큰 광대와 작은 광대의 차이니.
2: 에야, 고정하시옵소서.
0: 짐의 마음이 그러하니 오늘은 너의 소리로 밤을 새워 시름이나 풀어보자구나.
1: 폐하.
2: 어서 일어나 폐하의 신기를 위로하여 주도록 하오.
1: 황공하옵니다, 폐하.

0: 어떤가. 그냥 갈 때가 됐지.
1: 무슨 그런 약한 말씀을. 약을 좀더 써봅시다.
0: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지. 어젯밤 꿈속에 초보님이신 송록님을 뵀지. 몹시 구종을 하시더구만.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고 호되게 나무라시더구만.
1: 목소리는 우리 것을 버렸지만 마음가비는 어쩔 수 없는 동편제입니다. 그리고 만갑이 소리로서 입신양명했습니다. 폐하를 위해 어전에서 소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0: 불염 막심한 놈 같아.

0: 어떻습니까? 길어야 한 달인 것 같소. 세상에, 준치가 시글래 목숨을 잃으시다. 사람 죽고 사는 게 비단 준치가 시뿐이겠습니까? 다 천명이지요. 자, 그럼.
1: 네, 여보세요. 선별하십시오.
2: 여보게.
0: 네.
2: 선생님께서 망가비가 그리운 모양일세.
0: 예,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2: 어떤가 망가비를 데려오는 것이. 어차피 병세도 깊어가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봐야 도리겠고.
0: 제 생각도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내 망가비를 수문해서 찾아올 테니까 자네 그동안 선생님 병가로나 좀 잘 좀 해주게나.
0: 예, 그렇게 하시죠.
3: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혹시 송만갑에? 소식은 다 듣고 있었어요. 만갑을 본 지는 꽤 오래됐어요. 세월이 변하다 보니 이젠 우리 같은 소리꾼이야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떠돌아다니지만 만갑이야 좀 바쁩니까? 한양에 있다 싶으면 수원이요, 수원이다 싶으면 어느새 평양에 가있고. 녀석, 영락없는 제 해비를 닮았구만.
4: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이라도 할 수 없을까?
3: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경기도 가평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4: 가평?
3: 가평에 김찬판 댁이라고 만석군이 한 사람 사는데 이번에 회가 면이랍디요. 팔도 명창이 다 모인다고 하니 헛걸음 하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0: 자, 자네도 한잔 하게라. 에?
1: 형님!
0: 형님!
2: 선생님만 불쌍하구나.
0: 예?
2: 애비는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은 잔치판에서 소리나 부르고 있으니.
0: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오늘 내일 허신다네.
0: 예? 아니 저 형님.
3: 사방님.
0: 응? 아니 기예.
3: 사방님.
0: 기예, 당신을 여기서 만나다니. 여기서 당신을.
3: 사방님. 너무하십니까?
0: 나도 찾았어. 조선 발도 소리판을 헤맬 때마다 당신을 찾았어.
4: 우리 동편제 가문의 기업을 알고 있느냐? 어디 한번 외워보걸. 어서.
0: 부이신 가왕 송광록님과 좁은 집이신 송광록님,
4: 그리고
0: 이 불륜 먹급한 송만금.

언제까지나 그걸 기억하거라. 나는 우리 동편주의 마지막 명창이니라. 그렇다고 예비가 널 용서하는 것은 아니. 단지 난 너에게 우리 동편제 소리를 이어달라는

어디 동편제 소리

어라 병년 삼월 돌아오면 그꾸 다시 피나니라 우지를 말라면 우지마

지

0: 밥을 놓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흥보가 밥을 먹다 죽는구나. 어찌 많이 먹은 왔던지 눈어덩이 툭 꺼지고 코가 뾰족하고 배꼽이 오강국지같이 쑥쑥 사나와 배꼽에서는 후춧가루 같은 때가 도굴도굴 굴러나오고 고개가 뒤로 활짝 자빠져서 아이고 죽겠다. 이제는 할 일 없이 꼭 죽는구나. 부자들이 배불러서 어찌 사는구.
1: 황공하옵니다 폐하.
2: 그래. 네, 언제 들어도 네 소리는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네, 예전부터 생부이신 대

0: 원희 대감과 함께 판소리 광대들이라면 귀가 아프도록 가까이 불러들었으나 너와 같은 소리는 처음이로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노래의 내용에 따라 목소리가 다르니 그래, 지금 부른 소리가 무엇이던고?
1: 예, 흥보가 중에 박타령이 옳습니다.
0: 박타령이라?
1: 예.
0: 그래, 너는 과연 명창이라 치워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로다. 앞으로는 언제고 내가 부르면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
1: 황공하옵니다, 폐하.
0: 일본에서 건너온 신악기들도 내보았고 독일에서도 음악을 전공한다는 자가 특별히 건너와 우리 궁정에서 별도의 황실악대를 만든다 하지만 짐의 친경식만은 모두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게 어떨고?
1: 지당한 말씀이신 줄로 아뢰옵니다.
0: 그저 제 것이 좋은 것이니라. 소리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네 것이야 됩니다. 너희 광대들 집도 절도 없이 떠다니는 자들이 많다지?
1: 예, 그러하옵니다.
0: 그들을 끌어모으거라.
1: 폐하.
0: 그들을 끌어모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또 녹을 주어 편안히 쉬게 하며 소리를 하게 하라. 친경식은 짐을 위한 잔치니 이것만은 기필코 너희들의 소리로 꾸며보리라.
1: 폐하.
2: 친경식. 이는 고종의 등극 40년을 축하는 행사와 함께 망률순이라 하여 고종의 51세 나이를 축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말로서 이에 대대적인 기념식을 위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원각사라는 신극장을 지었으니 이 원각사는 극장의 규모가 현대적인 것으로 수용인원이 2,000명이나 됐고 그 극장의 시설이 당시 외국의 극장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한다.
3: 아무튼 이거 국내부 소속으로다가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국록을 받으니 아무튼 이게 벼슬은 벼슬 아닙니까?
4: 아, 팔도의 명창 170명이 모였으니 이 나라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정상세. 아, 폐하께서 특히나 우리 판소리를 사랑하시어 이와 같은 은총을 내리셨으니 모두 각별히 전력을 다해 소리에 몰두해야 될 게야.
3: 아, 그럼요, 그럼요.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봅니다요. 나라에서 우리 같이 천한 소리 광대들한테 녹을 주면 소리만 하라니요. 이건 참 팔자 늘어진 거 아닙니까요? 그래야 송감찰 형님.
5: 아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이, 감찰님이면 감찰님이지 송감찰 형님은 또 뭐야.
2: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또다시 노일전쟁을 일으키니 두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조선은 깊은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든다.
6: 안에 계시는가?
7: 아이고,
6: 어서 오시게. 아,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죽을 짝짝인가?
7: 아니, 어서 올라와, 어서 올라와.
6: 그렇죠. 아무튼 용케도 버티는구만 그래. 예, 아주. 하기야 뭐, 이 아주머니 보며 자식들 보는 재미 또한 그럴 듯할 걸.
7: 이 사람. 그 가서 주환상을 좀 하나 봐주지.
8: 예.
7: 아직 그래. 근데 저는 무엇이 그다지 즐거워서 싱글벙글인가 이 사람아?
8: 아, 싱글벙글 허리지 않으면은 아 그럼 찡그리고서 울까? 여보게, 송감찰
7: 어째?
8: 자네 수표가 건너 청국인 거리에 가봤나?
7: 아니 거긴 왜?
8: 일단 토통 먹통이구만 그래 먹통이야. 그곳에 있는 청국관 말이야.
7: 아니 청국관이라면 그 가객들이 나와서 중국창을 부르며 삼국지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닌가?
8: 그렇지 그래. 얘기가 아니라 신연극일세 새로운 연극. 창을 부르면서 사정에 따라 옷을 바꿔 입고 한바탕 극놀이를 벌리는 거야. 그런 청국인 소리꾼들을 창우라고 한다네. 노래와 배우를 한꺼번에 하는 거지.
7: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릴 보고 그것을 흉내내자 그 말인가?
8: 흉내를 내자는 게 아닐세. 본래가 소리란 창극이 아닌가. 모든 것이 얘기로 꾸며지고 짜여진 소리 곧 창극일세. 그러나 이제부터는 얘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정에 맞게 여럿이 나누어 부르고 그때그때 사정때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7: 맞았어. 창극이야 창극.
2: 창극. 사실 사람들은 판소리를 일러 옛부터 창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당시의 판소리는 창극이 아니었다. 판소리 창극의 본 모습이 확연한 자리로서 굳혀들며 그 발전의 효시가 된 것은 강용환의 제의와 송만갑의 거듭된 연구로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나라 창극의 커다란 업적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
9: 신술 볼짝세이면 대장군방 벌먹고 오구방에다 이사원고 삼설방에다 집지키와 불란대부 체질 상남에는 주물 주고 혼대사에는 싸게이치고 다대논이는 파의치고
10: 우르나기 벌기치고 착한 사람 뺨 때리고 늙은 호박에 똥 지르고 애호박에다 말뚝박고
9: 길 가는 과객 양반 채울 뜯기 붙들어다 해다 지면 떼어 쫓고
10: 똥이 희고 가는 동네 처녀는 귀를 잡고 입을 맞춰 기려대고
9: 신혼부부가 잠자는 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7: 야, 원각사를 폐지하라니요. 폐야, 지금 연일 원각사에 있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있사옵니다. 많은 소리광대들이 비로소 안정된 일터다 보람을 갖고 사람들 또한 양반이나 대갓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던 판소리를 누구나 다 즐거이 듣게 되었사옵니다. 그게 불과 3년째이옵니다, 폐하.
0: 내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허나 이미 나라는 있으나 짐의 나라가 아니고 짐의 뜻대로 되는 건 무엇 하나 있는가.
7: 폐하, 본래 광대란 떠돌이되었사옵니다. 그들에겐 돈이 모두 아니오고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 놓고 소리할 수 있는 장소뿐이옵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폐하 청하옵건데 원각사 문만은 닫지 않도록 이혼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11: 이미 족족의 뜻이 그 마음에 더 이상 무엇만 바라는 상관아.
7: 폐하 폐하 없었네.

제 폐지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김의관과 송감찰에 대해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었소. 또한 송감찰에겐 국내외 별

0: 원각사는 설립된 지 3년 만에 그 문을 닫았다. 이는 이미 우리의 국권을 농락하기 시작한 일본 통감부의 지시로서 황실의 재정을 줄인다는 명목이 있기는 했으나 민족의 구심점으로 탄압되어가는 근본적 장소를 없애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 네, 어디로 가시렵니까?
2: 그동안 사실 과분했지. 이 광대 팔자란 본시 천하를 떠들며 소리 하나 팔아서 사는 것 아니었나?
1: 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2: 원각사 일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을 조선시대를 통틀어 우리 광대들에게 입만한 영화가 어디 있었나?
1: 예, 그렇습니다.
2: 그래, 자넨 어찌하려나?
1: 전 남겠습니다.
2: 남는다?
1: 남아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2: 할 일?
1: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번에 창극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양반들에게 소리나 팔고 어줍잖은 소리채나 받고 살아온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극장에 가득 찬 관중들을 보고 진짜로 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옳은 생각일세.
1: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소리는 백성들의 것이니까요.
2: 그래, 그래. 자넨 가르치고 난 들려주고.
1: 그래, 무엇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2: 협률사나 만들어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나 들려주려네.
1: 네,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2: 잘 있게
1: 몸 조심하십시오.

0: 조리꾼이란 포목상으로 볼 때 주단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주단을 팔고 백목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백목을 내야 주듯이 장소와 그 때에 따라서 소리도 알맞게 변형시킬 줄 알아야 참소리꾼이라 말할 수 있는 게야.
1: 영감, 소리를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이 수십 수백인데 이 일을 어쩌시렵니까? 양식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0: 아, 그럼 어떻게 하노? 응? 소리를 배우겠다고 오는 놈들이 하나같이 돈 없고 딱한 놈들뿐인걸.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는 거지 뭐. 응? 그렇다고 돈 없는 놈들한테 학채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말이오.
1: 하지만
0: 어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1: 선생님, 언젠가 김채만 명창의 소리를 칭찬하신 일이 계셨죠?
0: 그런데
1: 오늘 우연히 그분의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0: 오호, 아니 왜?
1: 도대체 소리가 대먹질 않았습니다.
0: 잘 본 게야. 김채만은 소리가 보잘것없는 장인이.
2: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젠가는 칭찬을 하시고 지금은 또 보잘것없다뇨.
0: 김채만은 사실상 명창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 소리 제조 또한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한 가지 유감된 것은 소위 우조와 계면조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계면조를 남용

0: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흥미로우나 들을수록 실증이 나니 한편에 능하면서도 다른 한편이 졸렬하다는 뜻일세. 응? 이를테면 이놈도 자꾸 늦근능청 저놈도 자꾸 늦근능청 이렇듯 우조를 써야 될 곳에 필요 이상으로 이놈 자꾸 늦그
1: 뭐라고요?
0: 이 원각사로 내준 집이니 다시 환원하라는 분부시오. 이게 어찌 그 폐하의 뜻이겠소? 1인 통감부에서 모든 재정을 줄이라는 압력에 못 이겨. 그가 참 잘된 일이로구나. 오랫동안 한양 생활 답답도 해왔다. 어서 짐들 꾸리거라. 마침 소리를 배우겠다는 자들은 많고 양식은 떨어져가는 발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바람 따라서 후를 떠돌아 보자꾸나.
2: 응? 선생님! 누구 계시오? 아이고, 송광탈님!
3: 아니, 그 자네가 이거 웬일인가?
2: 아, 이놈이 기꺼 보고 바가서 그 소문하라는 빠르겠죠? 그 이번에 그 형률사를 맹근다면서요?
3: 아니, 그래. 자네도 가겠나?
2: 아, 땀 무슨 말씀을 그렇고요?
3: 응? 아, 그거 아주 잘된 일이로구만.
2: 북 가는데 북채 간다고. 송강차님 가시는데 아 지가 빠져서야 쓰겄어.
3: 그렇지 그렇고 말고. 자네의 북섬씨야말로 선하 제일이지.
2: 그렇고 말고요.
3: 예. 영현아.
4: 예, 선생님.
3: 동대문에 가서 김창룡이도 불러오리나.
4: 네,
3: 아마 일 없이 집에 틀어박겠다는 소문이 있던데.
4: 예.
5: 산으로 해는지고 갈 길은 저리로구나.
6: 그 좋은 것을 마다하고 소리판으로 유랑길 나서다니 형인도 참 타고난 팔자요.
3: 오래간만에 길을 떠나니 아주 살 것 같네 그래.
6: 조선 천지 사방에 소리꽝대들의 협률사가 없는 곳이 없다는데 장사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3: 아, 장사하러 가나? 소리하러 가지.
6: 하긴.

0: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나 참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소리판 한번 벌렸다 하면은 그냥 오금을 못 펴고 달려들던게 엊그제 같은데.
1: 세상은 변해도 소리는 안 변해.
0: 아, 소리야 안 변했지만은 아 인심이 변했다 그런 말씀이죠.
1: 인심이 변한다고? 아니 광대가 소리를 안 하면 뭘 할 거?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한다. 아이고, 나잖아. 흥수님 평안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아이고.

0: 조금만 참구려. 다음 장터에선 사람이 좀 들게요. 그땐 어떻게 약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
1: 제 걱정 마세요.
0: 조금만 더 참아요.
2: 아버님,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음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협렬사의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아세요? 아무도 우리에겐 관심이 없다고요. 제발 돌아가세요. 돌아가요, 아버님. 이젠 틀렸어요.
0: 그래도 소리는 불러야 돼요.
2: 왜요? 어째서요?
0: 네 애비는 소리꾼이기 때문이.
2: 공마단도 생기고 신극도 생겼어요. 새로운 유행가도요. 우리보다 재밌는 볼거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0: 이놈아, 소리가 뭐냐? 그것은 내 몸속에 흐르는 핏줄과 같은 게야. 네 애비가 그랬고 너희 할아버님께서도 그러셨고.
2: 전 싫습니다. 떠돌이 광대가 이제 싫어요.
1: 이놈아.
2: 아버지나 싫고 소리를 하세요. 전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광대가 되기 싫어요.
1: 영석아. 영석아.

0: 억수장마가 질려나.
1: 이젠 글렀습니다.
2: 하나 둘 다 가버리고 우리밖에 안 남았어요.
1: 판소리 창고로는 이젠 안 돼요. 소문을 듣자니 정정렬 명창이 신창극을 만들어 톡톡히 재미를 보는 모양입니다.
0: 신창극?
1: 일본 사람들의 신극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판소리에다 진짜 연기와 대사를 더 갖다가 붙인 말입니다.
0: 그건 진짜 판소리가 아니야. 순수한 우리 창극이 아니라고.
2: 꼭 소리만 고집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송감찬님은 알 수가 없어요.
1: 당장 아주머님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장마철에 야간창 못 쓰지 않습니까?
3: 이제 어쩔 수가 없구만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0: 갈 사람 갈 수밖에.
2: 제발 그러지 마시고 송감찬님 마음 좀 돌려보세요. 우리도 신창극만 하면 손님 들어요.
0: 아,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요?

0: 갔어. 모두 다. 조영현이도 박록주도 코수도 다 갔어. 아이고, 내가
1: 자네는 어째서 안 떠났는가?
0: 아이고 좀, 소리꾼이 갈 데가 어딨어. 무슨 비가 이렇게도 오는고.
2: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해요.
3: 아니, 뭐야. 힘차.
4: 영가.
3: 기운을 내요, 기운을.
4: 누가 뭐래도 당신은 명창이요, 명창.

0: 하지만 우리 세월도 간 듯이 없어. 못하겨. 우리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만. 소리를 시키지 마.
1: 힘차.
0: 참아. 못 보겠어. 내 손.
1: 임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임자.
0: 그래도 나는 복이 많아요. 당신 손을 잡고 죽으니.
1: 안돼. 이렇게 죽어서는 안돼.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돼.

0: 전하가.
1: 전하가. 전국을 유랑하던 성만갑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일체의 바깥 출입을 삼간 채 오로지 후하게만 온 정열을 기울였다.

0: 소리란 남아나질 못할게야. 신극에다가 유행가에다가 이제는 영화까지. 가만히 있지. 그렇지. 이놈만 잘 이용을 한다면 이놈만.
1: 뭐라고요? 형님이 경상방송국에 나가서 소리를 해요? 아,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아, 옛날에 원각사를 없앤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말이요? 신극이다 신노래다 잔뜩 들여와가지고 우리 소리를 망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이 말이에요.
0: 장용이 이 사람아, 이러다간 우리의 소리는 대가 끊겨.
1: 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늙어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아우,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소리를 해요.
0: 아니야, 빌붙는 게 아니야. 우리의 소리를 알려야 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소리가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 놈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의 소리를 들려줘야 해. 우리의 소리를.

쓴 배지 안 근무를 해 우리 철들어 메우고 망당산으로 나간다.

0: 화장실 갑시다.
1: 아, 조금 더.
0: 예, 화장실. 예. 하품 반장선 하십시오. 예. 저, 아이고, 영감님. 하품 반장선 하십시오. 예, 영감님. 예, 영감님.
2: 아니. 너는 영전이가 아니냐?
0: 저기.
2: 사람들을 모으거라. 옛날 떠돌이 소리광대 시절은 지났어. 그들에겐 잠잘 곳과 소리할 곳이 필요해.
0: 선생님
2: 모두 불러 모았어. 우리의 소리를 지켜야지. 지붕에서 소리하면 어떻고 창바닥에서 소리하면 어떻고. 이게 어떻게 지켜진 소리인데, 우리의 소리마저 숭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비참하게 죽어가야 한단 말이야. 선생님, 사람들을 모으거라. 소리할 수 있는 모든 소리 광대를 다 불러 모아라.
3: 그때가 1933년. 그는 그의 모든 사재를 틀어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 갈 곳 없이 떠돌던 전국의 명창들과 후학들을 모아 사라져가는 판소리 장극의 보급 전성을 위해 필사적인 힘을 기울였고, 그 자신 70노구를 이끌고 스스로 무대에서 소리를 부리기도 했다.

그는 망국의 시대를 살다간 판소리의 고봉이 독특한 가풍으로 당시 특정 계급들만 향유했던 판소리를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소위 법제라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예술의 자유성을 주창한 선각자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장극화한 개혁자였고, 조선성악연구회를 설립하여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도전, 국악의 보루를 지킨 이 땅의 진정한 예술가였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장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나리여 제게조 죽당 생길 제국 태민한 범현자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씨 안양 능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을 짓고 대궐 앞에는 유

각도 가급을 마련 할제 왕심리 정용이요 동구 만립의 고로다 종남산한 산내고 과청안악산 화산이 비적 동작강 수구막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이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정에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을 부르랄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은 부모 돌아간 봉상살 공상이 보고 상살이오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 불란살이요 이웃지간 해살살 도정난대 실물살 흙을 아르니 도살이요 돌을 알아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니 들롱살 물로 내리 홍황살이오 바깥 마당에 해룡살이오 지붕 마루 융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오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헌망의 근홍살 안방에 접어들어 이벽저벽벽팥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대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넉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하궁에는 금덕기 굴뚝은 물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마루덕엔 새우각식 곡덕 밭덕 밭대장군 살강 밑엔 댕당각식 일책살 희몰하다가 금일정성제를 바쳐 원강에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학연이 열전 판을 뒤집다 시청자 여러분들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 주발원이

패기 넘치는 청춘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연희 축제.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추석 특집 대학 연희 열전 판을 뒤집다 진행을 맡은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예로부터 이 추석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물과 농악으로 신명나게 한바탕 놀았었는데요. 과거 마을 마당에서 펼쳐지던 전통의 판이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집니다. 추석을 맞아 전국 대학의 연희 동아리 그리고 패기 넘치는 청춘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웃고 뛰고 두드리고 때로는 소름돋게 몰아치는 장단과 퍼포먼스까지 과연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청춘들의 뜨거운 연희 한판 대학 연희 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뜨거운 대결을 공정하고 또 꼼꼼하게 지켜봐 주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평가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바로 청중평가단 20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마음을 움직인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팀은 총 6팀인데요. 6팀의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팀은 고집불통인데요. 상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무려 8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서울연합연희동아리입니다.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오로지 풍물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꾸준히 장단을 맞춰온 청춘들입니다. 과연 이들의 고집이 평가단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전통을 향한 고집 하나로 뭉친 청춘들, 고집불통의 고창농악 판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첫 번째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첫 순서인 만큼 아주 긴장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잘했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쉬웠다 쪽이십니까?
1: 근데 이제 무대를 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잘한 것보다 다 자기가 실수하고 이때 왜 내 부분은 떨어졌을까? 왜 갑자기 이때 원이 이럴까? 하면서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무대에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뭐 예를 들면 우리 팀만의 색깔은 이런 색깔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2: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아니고 취미로 고창동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막 도달하자, 그만큼 열심히 하자라기보다는 정말 함께 연습을 하면

0: 서로 또 마음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나온 또 그런 시너지와 우리의 어떤 패기, 기세를 보여주자라고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뒤에서 대기를 할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게 네. 눈을 많이 마주치자 네 그리고 많이 웃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많이 웃을 때 고창동학만의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 팀은 진짜 팀워크가 되게 좋아 보인다. 서로 이 소통을 눈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지는 그런 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번째 순서여서 아마 부담도 엄청 크셨을 거고 또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건데 우리 전문가 평가단은 이 고집불통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안대천님 이 공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2: 네, 이 팀이야말로 기세였다.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에 고갯짓을 요래요래요래 하는 거 이게 여유거든요. 오늘은 여유가 조금 보였다.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그래서 기세였다 입니다.
1: 네,
2: 좋았습니다.
1: 네, 다음은 정신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3: 팀 이름이 고집불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바꾸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팀이에요. 고집불통이 아니라 제가 보는 내내 막 마음이 막 뛰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무엇보다도 연인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만나서 한 팀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게 우리 연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고집불통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지시입니다. 오늘 선보일 무대는 동해안 무학을 재구성한 창작곡 개문인데요. 오늘 대학 연희열전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문은 말 그대로 문을 연다는 뜻이죠.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청춘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 과연 짓은 어떤 문을 열어줄까요? 청춘의 패기로 새로운 문을 여는 짓의 개문.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짓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뼈대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다.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연도 많이 서고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이번에 예, 100% 자신 있습니다.

0: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아주 잘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이 동해안 무악장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했는지 정말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 같이 같은 군대를 가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일단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친구들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이 맞아서 군대까지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군대 안에서 팀을 이제 결성하고 나오게 된.
0: 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이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에 가서 우리 이제 사회 나가면은 이런 팀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만드신 거였군요.
1: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 연주하시는 내내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온갖 신명이 다 내려왔구나.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점점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팀은 이름부터 아주 특별합니다. 톡 쏘는 그런 어떤 음료수가 생각나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물놀이 한맥입니다. 사물놀이라는 나무에 새로운 줄기로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물놀이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물놀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죠. 꽹가리, 장구, 북, 그리고 징인데요. 이 소리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도 모두 다 다른 그런 악기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이 어떻게 하나의 장단으로 어우러질지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무대를 꿈꾸는 이 사물놀이 한맥의 한맥 사물놀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방향도 남들이 못하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물놀이 한맥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마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2: 이 타악의 뭔가의 파워풀함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네. 서로 동료들끼리 네. 응원과 질타를 하면서 힘 빠지지 말아라. 여기서 힘을 빠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서로 좀 따끔한 응원을 해주면서 네.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다들 술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너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 거기서 이제 이 팀 이름이 괜히 한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조금 드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대천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사물놀이를 생각할 때 사물놀이 정통 사물놀이 가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팀은 농악도 들어가 있고요. 구수로 갔다가 사물놀이로 시작해서 농악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다채로운 구성이 좀 독특하면서 이 배치도 신기하면서 이게 뭐 MG 사물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신선하게 봤고 의상 컨셉도 좋았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덕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5: 네, 정말 다양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속도감을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그 분위기 그리고 정말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정말 즐겁게 그리고 감동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벌써 참가팀 절반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경연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으뜸 연희상이 주어집니다. 전문가 평가단 점수 60점과 청중 평가단 점수 40점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세안전통연희단입니다. 충남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 전통연희의 멋과 신명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통연희의 매력은 신명과 재미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즐기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통의 신명과 공동체의 힘으로 판을 뒤집을 세안전통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자신 있고 학교를 되게 같이 오래 다니기도 해서 호흡이 되게 잘 맞들어지고 이제 세안대학교 전통연예학과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관객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큽니다.

0: 네, 우리 연희의 재미와 멋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특유의 힘찬 가락이 아주 인상적인 세안 전통 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봤는데요. 혹시 다른 팀과 차별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준비한 건 전통 사물놀이 판꽃인데요. 일단 이런 대학 연희열전을 많이 나오다 보면 창작팀도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들 각자의 색깔을 좀 많이 하고 싶은 팀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보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통, 저희가 보존하고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전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전통이 좀 더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연희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흰색 천을 쓰는 걸 이제 꽃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청중평가단 분들 중에 아마 이 꽃천이라는 걸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꽃천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또는 여유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되고 수작업으로. 근데 오늘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 꽃천 쓴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만큼은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제 눈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우리 청중평가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꽃천 모양을 보고 어떤 분이 좀 가장 성격이 급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2: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
0: 혹시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 사실 원래 모양을 잘 모르긴 한데 뭔가 제일 달라 보여요.
0: 근데 잘 고르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이 꽃천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0: 꽃천은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만들어져 있는 꽃천이에요. 모자처럼 그냥 쓰는 그런 꽃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꽃천도 요새는 이제 팔고 있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일이 이걸 손으로 다 펴서 만들어서 이거 막 3분 안에 못 쓰면 선배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거 그냥 한번 딱 묶기만 하면 되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 아닐까 제가 감히 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이 세안 전통 연희단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오늘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의 달도 있지만 오늘 무대에서 여러 개의 달을 봤다. 그동안 많은 상모놀이를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상모 돌림이 있었을까? 그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이 곧 우리의 미래다. 이런 굉장히 큰 그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야말로 오늘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팀을 만나볼 텐데요.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 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감사합니다. 이 팀은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의 이름에서 팀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백인데요. 경상, 호남, 경기 농악을 아우르는 삼도 농악의 다채로운 색깔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해 서로 다른 매력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이태백이 달빛 아래 풍류를 즐겼다면 오늘은 이백이 무대에서 풍류를 펼칩니다. 그럼 삼도의 신명을 한 판에 담은 이백의 삼도 판의 울림 만나보시죠.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농악의 매력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로 하는 연행을 봤을 때 거기서 오는 기운이나 뭐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호흡하는 모습에서 오는 또 에너지들이 있어서 저희 팀은 즐거움이 가장 장점입니다.

0: 200에 신명나는 판꽃 아주 잘 봤습니다. 역시 우리 전통 연희는 이 맛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가 그냥 절로 들썩들썩. 여기에 달은 없지만 진짜 이태백이 달 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이 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먼저 보였던 게 이 곡갈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 농악을 보러 가시게 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곡갈을 막 꽃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곡갈 쓰신 두 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흔들면 꽃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 모양을 보시면서 감상하는 것도 이 농악 연희를 즐기는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무대를 방금 끝내셨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 하나를 꼽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조금 더 이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0: 아, 웃는 모습을. 네. 그러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신나게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좋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희의 매력은 이 소통, 그리고 재미, 그리고 신나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200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신혜 님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다양한 말로 그 예술에 대해서 격찬을 마지 않죠. 그런데 이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보면서 아주 여기서 또 감동받은 게 하나 있다면 그 몸짓, 숙성된 몸짓이 보였어요. 그래서 와, 얼마나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걸까. 그 자연스러운 몸짓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숙성된 몸짓으로 나온 소리면 당연히 숙성된 몸의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번 공연을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고 정말 또 감동,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산도를 섞어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색깔도 다르고 복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맛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섞어내었다, 그리고 만들어내었다,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좀 기쁘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화이팅!
1: 화이팅!
0: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선후배들이 모여 만든 연희138입니다. 예로부터 이 사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죠. 오늘 연희138이 펼치는 사자 탈춤의 기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뜨거운 한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연희138의 사자 대무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탈취는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일삼팔의 매력은 원래 사자춤 전통 방식이 아닌 앞뒤 사자가 갈라져서 이제 연행을 하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0: 활찬 사자의 몸짓에서 연희 138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마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준비하면서 혹시 힘드셨던 점이나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사자 탈을 쓰신 분을 번쩍 들어서 밧다리 걸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1: 너무 이게 힘들다기보다 하고 나면 너무 배가 너무 많이 고파가지고
0: 네, 맞아요. 배가 많이 고프죠.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 여기 끝나고 나면
1: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와퍼 3개만 먹고 싶습니다. 버거킹에. 네.
0: 와퍼 3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미래의 우리 꿈나무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마 다른 팀분들의 공연들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저것만큼은 내가 뺏어오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우선 다른 팀 분들은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창작적인 모먼트를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보면서 이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연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의 마지막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물 계속 찾아가고 계신데 이거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쭉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4: 파이팅!
5: 오늘 제가 마지막 작품에서 본 가족은 우리 유태평양님께서 사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사자살 어디 있어요? 너무 닮았더라. 혹시 그 얼굴 보고 그대로 만드신 게 아닌가.
0: 그러면 제가 1호로 네. 하고 네. 우리 사자 가족 아까 전에 몇 마리가 있었죠?
6: 5마리입니다.
0: 혹시 그 어떤 모델을 보고 그 사자 탈을 만드셨는지 저를 보고 했다고 해야 돼요?
6: 네 알겠습니다. 네.
0: 다시 어떤 분을 혹시 보고 그 사자 탈을 만드셨는지
6: 여기 계신 유태평양님의 이제 얼굴을 본떠서 사자 탈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역시 우리 정신혜님 아주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네. 결국 그걸 찾아내셨네요.
6: 맞습니다.
0: 네, 그럼 한 말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자 다섯 마리가 얼굴이 표정이 다 달랐어요. 아주 작게는 눈썰미, 주름, 수염까지 다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불태웠다. 이제 이런 부분에 깊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사자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통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해체되고 모던화되면서 그야말로 지금과 또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이 화이트 계열로 이런 시각적으로 미니멀한 감성을 사실 이 연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께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탈을 또 노출해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던지 그 노출된 모습 그 자체를 또 보여주는 거 모습 또한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창작적 도전 그 열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청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드디어 여섯 팀의 모든 경연이 끝났습니다. 과연 오늘의 으뜸 연희상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의 점수 집계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이 각각 20점씩 총 60점을 부여하고요.

청중평가단 20명은 오늘 무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팀을 선택해서 2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선택을 받을지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평가단들의 점수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특별한 축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제담과 춤 그리고 노래가 한 대 어우러진 우리 전통 연희의 독특한 종목 바로 발탈입니다. 발에 탈을 씌워 연희를 펼치고 제담과 춤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은 판노름의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발탈보전회에서 대학연희열전을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와 흥으로 새로운 판을 펼쳐줄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축하무대 발탈을 만나보시죠.

0: 없소. 주인장, 주인장.
1: 아니 누가 남의 집 가게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자꾸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아니 잘생긴 형님이 나 찾으셨어? 아니면 누님이 나 찾으셨을까?
0: 어흥!
1: 아니 깜짝이야. 가만 있어봐. 이게 대체 사람이오 도깨비오 이게? 아랫도리도 없이 조그만하게 반토막으로 생겨가지고 어디 한번 가만 있어. 여보시오.
0: 아이고
1: 깜짝이야. 어이 사람이네. 여보시오. 그 웬 사람이오? 그 웬 사람이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찾고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그 웬 사람이냐고?
0: 그 웬 사람이냐니?
1: 그렇지.
0: 내가 이렇게 반토막으로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줄 아시오? 나도 사람이오 사람.
1: 아 그 누가 당신들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뭐 하러 다니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 말 아니오. 뭐 하러 다니는 사람이오 그래?
0: 그럼 진즉에 그렇게 물어볼 것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 어이.
0: 저 원래.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1: 어이시고?
0: 유람객이요 유람객.
1: 하하 그러니까 당신이 저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유람객이다.
0: 예.
1: 아따 그 참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유람이나 하고 다니다니. 아이 그럼 그렇게 유람을 하고 다니면서 좋은 소식 듣고 여기까지 왔구만 그래.
0: 아이 그렇지.
1: 잘 왔네. 여봐라 여기가 어디인고 하니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2: 그렇지.
1: 이 우리의 전통연희를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 예인들 이 바로 이름하여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축제의 현장이다 그래.
0: 뭐? 응? 뒤집어?
1: 그럼
0: 요렇게? 뭐? 저렇게?
1: 속 뒤집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 잔소리하지 말고
0: 응.
1: 이렇게 만장하신 손님들 많이 오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 그렇지.
1: 우리가 공손하게 문안 인사부터 올려드리자.
0: 좋지.
1: 에이.
0: 인사드려야지.
1: 아, 또.
0: 만장하신 손님 여러분.
1: 예.
0: 안녕들 하십니까.
2: 인사 받으십시오.
0: 아따 좋다.
1: 아따고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인사성 안 하는 막내 그래. 여봐라
0: 네.
1: 그러지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연유꾼들 아주 심팡지게 잘 놀더라. 그러니 우리도 명절 맞이해서 춤이나 쌍 쳐드릴거라.
0: 좋지.
1: 어이.
0: 무슨 춤을 추랴.
1: 얼치고
0: 만장단을 쳐라.
1: 허튼 타령 칠합시다.
0: 어이.

0: 간다! 신난다!
1: 나 춤만 출란다! 앉혀!
0: 야 이놈아! 이제 한참 신이 나가지고 이 형님하고 궁둥이가 돌아가려고 오는 판에 왜 춤을 안 추고 그려?
1: 너 이놈 장구 소리에 궁둥이 흔드는 꼴 보기 싫어? 원래. 안 춘다! 안 춰!
0: 이놈 이제 보니 성질이 콕 돼지 발톱목 우라들듯이 고약하네. 그래 관투하라 관투하. 그래
1: 안 춰 이놈아.
0: 아니 그나저나 네가 아까 전에 그 팔도강산을 그렇게 유람하고 다녔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도 잡가도 잘하겠다.
1: 하! 내가 잡가가 전문이요.
0: 하! 그래? 잡가가 또 전문이요? 아, 그래? 그럼 그 전문인 작가 한번 해볼래?
1: 좋지! 어이. 장난 받아라!
0: 얼씨구!
1: 꽃 사시오!
0: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그만 때려 이놈아, 코피 난다 이놈아.
1: 야 이놈아, 탈바가지에 코피 날 데가 어디 있다고. 맞을 짓 하죠? 맞을 짓 해. 아니 이렇게 한가위 맞이해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고 작가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거다 말고 저거다 말고 순열하래 그래. 관통 관통 그만해.
0: 아이고 아이고.
1: 이방지사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한마당에 나왔으니
2: 그렇지.
1: 오늘 계신 우리 연의자분들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시고
2: 그렇지.
1: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국태민안으로 소리를 한번 해드리자.
0: 그렇지.
1: 국태민안의 법년자 시화연풍 돌아든다. 한양 등극시의 삼각산이기 봉하여 봉황이는 저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화각산 각도가금 마련시에 동구제 말리제 백호가 되고 화락산 화산에 비쳐 동작강도 소멸을 앞강도 열두강 뒷강도 열두강 서물레강 건너갈지 흑토선을 타고 가니 흑토선은 풀어지고 나무배를 타고 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종이배를 타고 가니 종이배는 밀어지고 철갑선을 타고 가니 철갑선은 가라앉고 여울목에는 물결쌀 들로 가면 벼락쌀이요 대문 앞에는 행이쌀 앞마당에는 고시쌀 풋두막에는 초악쌀 안방으로 들어서니 횃대 밑에는 넝마살이라. 이런 살 저런 살 왠간 나쁜 살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근심 걱정 몸에 아픈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우리가 자루에다가 꾹꾹 눌러 꽁꽁 묶어 자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푹 넘어뜨려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대한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안과 태평 북이 공명 차손만대 거부장자 부명

국가무형유산 발탈 보존회의 유쾌한 발탈 잘 봤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한과 가위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은 크고 넉넉하다는 뜻,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해서 음력 8월에 가장 크고 넉넉한 가운데, 즉 보름날을 뜻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에서도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명절 선물 3종 세트, 햄, 참치, 그리고 종합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선물을 가져가게 될까요? 우리 함께 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이제 한가위 선물 쟁탈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하게 될 게임 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 룰렛을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8개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8개의 게임 미션 중에서 오늘은 딱 3가지만 할 겁니다. 각 팀에서 총 3명을 뽑아주시면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는 룰렛을 돌려보고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판을 뒤집을 팀은 어디일까요? 먼저 팀별로 머리를 맞대고 게임에 참가할 선수 3명을 순서대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 작전 A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요란하게 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누구를 내보내야 하나 아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준비가 되셨는데 어떤 팀은 지금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고 있어요. 운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네. 다들 3명 고르셨나요?
1: 네.
0: 3명 고르셨나요?
1: 네.
0: 네. 아주 다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각 팀 여러분들 본인의 팀 대표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룰렛을 돌려주세요. 랜덤으로 나오는 룰렛인데 8개의 미션 중에 과연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 될지. 우와! 제기차기가 뽑혔습니다. 아이고. 자, 추억의 전통놀이죠. 제기차기를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몇 개를 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높이 높이 차셔도 되고요. 짧게 짧게 여러 번을 차셔도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미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발에 닿았던 타이밍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제기가 떨어진 시점이 달랐어요. 본인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2: 제가 먼저 떨어졌던 것
0: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기차기에 첫 번째 우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1: 하나, 둘, 셋!
0: 세안 전통연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추석 선물 3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게임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과연 두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서서히 멈춰가고 있어. 딱지. 번화 돌리기. 우와!

이야, 번화 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 번화 돌리기가 연희 팀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번화 돌리기가 굉장한 숙련도가 필요한.

0: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30초 동안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훔치시면 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네, 벌써. 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묘기를 보여주실지. 자, 벌써 10초가 흘렀어요. 와! 네, 자. 20여 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묘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있을지.
1: 아이고!
0: 네, 느려지고 있어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의 30초가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우와! 네, 마지막. 좋습니다. 네, 마지막 표정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고집불통. 지금 변화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우리 고집불통, 어떻게 번화를 돌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셋, 둘, 하나, 가겠습니다. 고집불통. 네, 번화를 아주 잘 돌립니다. 자, 다리 사이도 한번 다리 사이. 그렇죠. 야, 좋습니다. 자, 뒤에 백핸드도. 네, 또 와. 네, 자, 여기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2: 잘했다.
0: 야, 네, 다음 순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한맥 팀의 우리 아주 아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은데, 자, 사물놀이 한맥 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오, 벌써 돌리기는 합격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재미를 주실지, 얼마나 멋있게 번화를 돌리실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네, 담뱃대를 연결했죠. 여기 한 번 더 연결이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안 연결을 하시네요. 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준비가 되었을지. 네,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15초가 흘렀어요. 반절입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은 우리 세안 전통 연희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아, 일단 번화 돌리기는 뭐 무난하게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 좋습니다. 네, 일단 기본기. 오, 이야, 올라갑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자, 네, 또 뭐가 있습니다. 담뱃대 끝으로. 좋습니다. 야, 근데 이게 상세신데 이 번화 돌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케이. 담뱃대 연결. 야, 이 끝에다가. 우와. 다음 순서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표정이, 저게 여유로운 표정일까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일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와, 박수치기. 번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네, 15초가 지났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묘기가 나올지. 좋습니다. 이야, 저 담뱃대 끝으로. 자, 나옵니다. 와.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자, 뭐가 나올지. 뒤를 돌았습니다. 오케이. 자, 과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팀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0: 자, 일단 박수치기부터 시작합니다. 와, 마음. 자, 일단 벌써 반을 썼어요. 하트로. 과연 다음 무엇을 할지. 과연.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뭐 하나 더. 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는데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어떤 것을 보여줄지. 와! 이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이제 결정만 남아있는데요. 가장 멋지고 가장 신명나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게 번화를 돌린 참가자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투표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번화 돌리기의 상품을 타갈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연희138 팀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자, 우승자이시니까 이 남은 선물 두 개 중에 한 개를 골라가시게 될 겁니다. 아, 작은 걸 선택하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려놓고. 역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미션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룰렛은 과연 어떤 미션이 나오게 될까요? 룰렛을 돌려주세요. 자,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션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될지. 마지막 미션은 데시벨 측정! 데시벨 측정인가요? 넘어가면. 와! 이야! 아니, 마지막 미션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여기 여러 장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모두 속담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각자 한 장씩 뽑으신 다음에 절대 말은 하시지 마시고 오직 몸으로만 속담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기발하게 표현한 팀에게 평가단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이를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지금 여섯 분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자,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펴지 마세요. 아직 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짓!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들에게 각자 속담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재밌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희 138팀의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열심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마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걸 보고 나중에 제가 속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거 이 행동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아이고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 저기 저기 뭐가 있어요. 막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밑에를.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맞히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발표되는 속담을 보시고 이 얼마나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이따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담을 보여주세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까 생각하신 것과 같나요?
1: 네, 같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해주셨다는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했는데 계속 배만 아프셨어요. 막 계속 아프다고. 아유,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우리 200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팀 셋, 둘, 하나 시작해주세요.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누웠습니다. 왜 누웠을까요? 또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를 밟은 것 같아요. 아, 벌써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네. 네, 우리 스튜디오를 열심히 청소해 주신 우리 200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온몸을 불살라서 표현해 주신 이 속담 과연 무엇일까요?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우리 생명체의 감정을 열심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200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한 전통 연희단 몸으로 말해요. 큰 박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네,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픕니다. 입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뭔가를 표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자, 근데 느낌은 알겠는데 아직 아무도 웃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냥 속담을 맞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하나 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 세안 전통 연희단 과연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얼굴 공격? 얼굴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사실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은. 10, 9, 8, 7. 홀리 몰리. 5. 와, 오케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속담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속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속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온몸을 불살라 주신 우리 세한 전통연희단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물놀이 한맥팀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저한테 싸움을 겁니다. 뭔가를 먹어요. 저한테 화를 내요. 네, 뭔지는 알겠는데 그닥 웃기진 않은.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부탁을 하신 우리 사물놀이 한맥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제가 미운 놈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되었습니다.
0: 벌써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0: 오! 과연 이게 어떤 동물일지. 오! 네, 여기저기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과연 네? 오! 야, 오, 뭔가 어떤 동물. 오, 동. 와! 오케이. 야.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전혀 속담하고 관계없는 행동이잖아요.
1: 네, 근데 앞에 한 15초, 20초 정도가 표현이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래서 마지막은 마음을 사로잡는 데 다 쓰셨다 그 말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야, 이게 전략적입니다. 과연 이걸 맞히실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데 전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아주 까부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짓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팀을 남겨두고 있죠. 고집불통 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집불통 셋, 둘, 하나, 시작해주세요. 뭔가를 표현, 어떤 것일까요, 과연? 동물일까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법한 어떤 큰 동물이 하나 떠오르죠. 네, 자,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5, 4, 마지막 한 번 앙, 3, 2.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동물 한 번만 다시 표현해 주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쵸? 근데 전혀 무섭지 않은 범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몸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고집불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재치있게 속담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를 해주세요! 과연 어떤 팀이 우리 평가단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연희138팀 좋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5초 뒤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쌓이고 있습니다. 이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직 실력과 팀워크, 열정으로 승부한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온 여섯 팀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연에 참여한 여섯 팀 가운데 단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타악기 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팀

이미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저도 지금 상당히 떨립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전문평가단의 점수입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의 점수가 200팀이 59점에 전문평가단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팀이 짓입니다. 짓과 지금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아직 남아있죠.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올라갑니다. 과연 이제 68, 65. 자, 동점입니다. 지금 현재 동점인데 잠시만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우승은 누구일지. 자,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점수를 보여주세요.

0: 일단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은 바로 200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으뜸 연희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종로국악사에서 제공하는 타악기 세트가 주어집니다. 자, 200팀 우승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저희의 이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서 상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 국악방송에서 저희가 이런 연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학 청춘들만이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것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담아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희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신명을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200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사실 1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고 모두가 무더위를 보내면서 이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받았지만 이 6팀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뜨거운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선 6팀의 마음에는 하나의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희의 멋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 오늘 이 무대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청춘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청춘의 연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판을 시작합니다. 우리 연희를 더 새롭고 더 다채롭게 지금까지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0: 이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 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도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0: 네. 아,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 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제 영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 네. 지금 아유, 네. 해리포터
1: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4년 넘었 15년 넘었겠죠.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렇죠.
1: 이렇게
0: 내려다보는 눈 내리깔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0: 네.
1: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악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렇죠.
1: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0: 네.
1: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0: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1: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도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0: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 그때의 어사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3: 아.
2: 허허 내가 어사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3: 그치.
2: 허나 내가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거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춘향 모친, 형세가 이리려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보는디. 허허 저 거린아
3: 좋다.
2: 물생 모르는 저 거린 알심 없는 저 거린
3: 좋다.
2: 남원 부중의 성매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옥같이 길러대옥 준 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네어서 가소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 헌 못 주나마 박쪽쪽찾게 난격으로 구박 줄무늬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건이 백 빨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란일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저 멀어지고 성부 되지 언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어. 없고 이름도 없어 혜성이 희가라 해도 날 몰라

0: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가 자네가 군목질도 예수하고 하디마디 멋도 있는 동문한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야?
1: 얼씨구 다
0: 장무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 오입쟁이들 아니 꼽고동 노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놓였다고 공연이 비워허여 내 집 문전을 지내며

0: 얼굴을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명.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0: 더디 준 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여영인 꽃편지 일장이 돈절 키로 계속 거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운이 다 기봉터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택이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이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도룡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룡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 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또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이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그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예, 함께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네.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

0: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1: 네.
0: 같이 출연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1: 네.
0: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아, 나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1: 너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1: 지금보다도 훨씬 더.
0: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1: 네.
0: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가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노래
1: 그려진다,
0: 해보자.
1: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바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 집에 놀러를 갔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0: 맞아요.
1: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또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0: 맞아요.
1: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0: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 네.
0: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1: 네.
0: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1: 네.
0: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니 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1: 네.
0: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란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1: 세상에.
0: 그럴 정도로
1: 아니
0: 약간
1: 5학년 때 어떻게 그런 감성의
0: 모르겠어. 나도
1: 노래를
0: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1: 약간
0: 어릴
1: 지금의 노래
0: 때부터
1: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끝까지 끝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진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1: 뭔가
0: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1: 네.
0: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3: 헐시고 저헐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1: 그렇게
0: 그래. 생각하니까
3: 헐시고 저헐시고 잦은 방아로 돌
0: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0: 달... 그렇지 밀당. 밀당 있어요.
3: 헐시고 아. 저헐시고 잦은 돌
1: 잠깐만 나 웃음소리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1: 아, 너무 재밌어.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1: 네.
0: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0: 그럼.
1: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네.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1: 네.
0: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0: 네.
1: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네.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어요처럼 하는 거 아니죠? 아,
0: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0: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아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 도세라는 곡. 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 약간
0: 마이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말.
1: 약간.
0: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국악 스캔들 끝.
1: 새로운 꾼?
2: 재주꾼.
1: 좋은 꾼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2: 저는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을 내다보고 싶은데 연주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한민국에 찾으러 다니는 거죠.
3: 중심에다가는 우리 전통 음악을 두고
1: 색다른 걸 뭘 할 수 없을까라는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좀 줄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3: 영계를 발굴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4: 국악을 바라보는 좀 시각을 되게 많이 다르게 해줬던 것 같고
5: 진짜 많은 자극이 됐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1: 부산에서는 좀 만발해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0: 워낙 큰 원주민집을 전공하고
1: 첼로가 주전공이었고 한국무용 제일 먼저 했어요. 부산에서 대학 때부터 완전 월드민족. 저는 맨날 월드민족 맨날 그쪽 공연 가나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수학이라는 기본을 사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새로운 걸 창조할 거냐. 그건 전통의 연속성입니다.

0: 말로만 동실동실이지 동실동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아이고

0: 여기에서 공부 그 진짜 발 품팔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대부분 전통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또 와가지고 누가 버스킹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었어요. 길에서 여러분하고.
1: 기본과 기초를 어느 분야가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게 있었는데.

0: 홍준 대로 자갈치 시장이고 이쪽이 국제 시장. 아무튼 여기가 부산의 중심입니다. 제가 알고.
1: 부산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여기에 뭐 일본에서 뭐 워크맨 같은 거 새로 나오면요.
0: 여기죠.
1: 네, 여기로 다 들어왔고.
0: 외국 노래도 여기가 부산이 창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 문화.
1: 아, 그러니까.
0: 브루나이트 요코하마. 브루나이트 요코하마.

0: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블라이트 효과만 하고 있었어요.
1: 선배님 저 보기보다 나이가 안 많아요 제가.
0: 아 모르시는구나.
1: 아 저 몰라요.
0: 하여간 부산이 회쇼네. 회쇼네.
1: 그렇죠.
0: 예,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 저기 뭐 왔는데 저기 올라가면 약간 밑에 보일 것 같아요. 그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0: 그렇죠.
1: 예, 예. 이쪽으로 하시죠. 예.
0: 저 한번 쳐보고 싶은데 어떤 사운드인가.
1: 선생님은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왠지.
0: 이거 일본까지 보일 것 같은데 꼭대기 올라가면 날씨 좋으면.
1: 아, 정말요?
0: 대마도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요.
1: 걸어서 올라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 뭐
1: 금방 올라갔네?
0: 이야, 이게 날씨만 좋았으면 대단했을 것 같은데.
1: 아유, 아쉽다.
0: 응?
1: 날씨 좋았어. 멋있는데요?
0: 네. 아유, 멋있어요, 부산.
1: 뭔가 서울을 위에서 보면
0: 서울들 볼 게 많죠.
1: 네, 빌딩만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뭔가 진한 느낌이 있네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래요.
0: 부산 냄새가 나.
1: 큰 항구를 위에서 올려다본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큰 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0: 영도 다리가 훨씬 2차선 정도밖에 안 된 걸로 기억해요.
1: 근데 지금
0: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예요. 네.

0: 앞에요?
1: 예. 네. 저게 그
2: 한 장 찍어줘.
1: 찍어드려요?
2: 이왕이면 기념사진 한 장.
1: 그러니까 찍어드려요. 하나, 둘, 셋, 넷. 국립국악원 예전 그 표지가 이 근처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2: 그 집은 다 없어지고 네. 기념비석이 이 근방 어디 있대요. 이 터가 그 터다.

0: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 여기 있다.
0: 어디?
1: 어, 맞다.
2: 기념나무. 2001년에 6.25 전란으로 나라가 어렵던 1951년 4월 10일 네. 민족음악중흥의 기틀을 다졌으니 이터를 기념하여 나무를 심는다. 여기에 그러니까 국악원 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0: 1950년? 네. 야,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무언가 마음속에 뭔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위로를 주는 것이 음악이어서 그랬지 않았나. 음악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그럴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1: 제가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으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가 선두에 어쨌든 연주자들 아니에요.
2: 그렇죠.
1: 우리가 잘해야 돼요.
2: 아, 잘해야겠네요. 네. 네.

0: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진 자리에 저희가 저는 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멋진 음악을 연습하는 거 조금씩 들었는데 선생님 아까 조금 들으셨죠?
1: 아주 뭐 네. 지구를 옮겨놓은 듯한 대한민국의 신명으로요.
0: 한인 씨 아직 못 들으셨죠? 조금.
2: 저 일부러 안 들었어요.
0: 아 잘하셨어요. 너무 재밌는 그리고 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얼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번 들어볼까요?
3: 보아밴드 아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0: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 팀이 구성이 된 건가요?
1: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들은 거의 대부분이 밴드 음악이었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음악은 국악이었는데 국악과 밴드가 같이 할 수 있는 곡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없길래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피리 연주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피리가 그게 조그맣고 컨트롤이 쉬운 악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약간 색소폰 불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피리를 연구를 많이 했구나.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기량, 그러니까 일종의 악기의 연주의 능력, 작곡도 하고 아주 대단한 친구라고 봤고요.

0: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막내세요, 이 팀에?
1: 예, 그렇습니다.
0: 딱 연주에서 바로 티가 나네요. 타이밍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2: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그냥 편하게 저는 마인드가 궁금해서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국악 쪽 연주하시는 솔로 악기들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3: 원래 있는 밴드 형식에다가 국악기를 가지고 그냥 국악기 음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주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끌어다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악기로서의 음색만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4: 그때 이제 순간순간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감정의 변화에 충실한 곡을 그때 써내는 게 이제 지금은 쓰면서 하는 생각이죠.
0: 잘 들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5: 저희는 분이엘예고에서 온 국악 전공 박현영이고요.
6: 네, 저는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는 정광현입니다.
7: 실례하겠습니다.
8: 이런 사운드인 거죠?
9: 그냥 이렇게. 장구 잘라갖고 하는 것 같은데, 왠지.
7: 이거만 세트가 달라. 네. 안녕하세요.
10: 이집 엄마입니다.
7: 아, 반갑습니다. 예.

0: 저는 사실은 타악기를 전공하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그랬었어요.
1: 아, 어떤 악기요?
0: 드럼입니다, 저는.
1: 아, 드럼. 드럼.
0: 연주소 생활을 하다가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하려면 이제 목이 좀 트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 이제 가수들도 많이 판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판소리 공부를 하셨어요.
0: 네, 판소리 하러 내려간, 전주 내려가서 만난 게 선생님이었어요.
3: 저의 첫 제자.
1: 아, 정말요?
0: 네.
1: 아니, 그러면 제자를 이렇게.
3: 아니 어느 날 한 두 달 이제 석 달째 접어들 때 레슨비를 가져왔어요. 네. 그 레슨비 내고 그 다음 날 저희 선생님 앞으로 스승님으로 모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0: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면은 평생 이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사실.
1: 그래서 하시고 슬라이 그럼 자제분도 같이 음악을 하신다면서요?
0: 네.
3: 따가지고 아들 딸 어디 있을까?
2: 오, 잘생겼네.
3: 큰 큰 녀석이고요.
2: 이름이 뭐지?
4: 정광현.
2: 광현이요.
4: 현.
2: 네. 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5: 정소리요.
2: 소리.
5: 네.
0: 실용음악과 지금
2: 실용음악과 다녀.
1: 끼리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국악이고 양악이고 또 족도에 섞여 있고요. 광현이는 어때? 가족끼리 같이 음악을 하는 거는?
4: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재밌어요.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0: 어머니가 이제 국악하고 이제 국악 우리가 예술단을 하니까 들으면서 그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연주할 때. 국악 냄새도 많이 낼 수가 있고.
1: 드러머가 되겠네.
2: 우리 거 악기는 뭐 배웠어, 광현이?
4: 저는
2: 장구 치죠.
4: 국악기는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2: 배워야지.
3: 그럼요.
2: 그것만 가지고 안 돼.
3: 보고
2: 결국은 그거는 흉내 내기밖에 안 되고.
3: 맞습니다.
2: 공부를 해야 돼, 제대로. 그래야지 정석으로 공력이 쌓이는 거야.
1: 말로 마지 말고 드럼을 쳐보면 어떤가 지금?
2: 백문이 불의 일견이 됐어.
3: 맞습니다.
2: 국악 가족 실력을 한번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합시다. 소리는 가야금을 들고 일어나. 일어나야 돼. 그럼 움직이면서 해야 돼. 일렉트릭감을 가야금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악기니. 이거 뭐 통기타니 일렉기타
1: 연주시켜놓고
2: 유대봉 선생님이.
3: 가면 한번 드럼 쳐봐.

0: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여기서 배가 터졌답니다.
1: 드럼이나 모든 세계의 악기가 국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농악 풍물을 하는데 태평소가 다였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트럼펫도 색스폰도 모든 서양의 브라스를 더 풍요롭게 우리 음악화하는.

0: 축하드리고요.
1: 잘한다.
2: 한번 일단 먼저 보여주세요.
3: 분명히 톰과 제리네요.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예요?
4: 톰이고 제가 제리예요.
3: 아, 그렇게 딱 그 느낌이 나지 않아요?
5: 그렇게 생겼어.
3: 그러니까.
4: 예? 네? 제가 지처럼
5: 톰이고 제리 같아.
4: 아니, 지처럼 안 생겼는데.
3: 지처럼 생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0: 내비두면 한참 놀겠던데?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1: 움직이고 싶죠.
0: 그러니까요.
2: 돌아다니지 그랬어, 제리같이 네. 그냥.
1: 그게.
2: 그러면 사실 음악은 또 음악 말고도 서로 친구 간의 호흡도 있으니까 친구 된 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1: 얼굴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2: 그러면은 뭐 그냥 네. 눈만 봐도 그냥.
0: 뭘 하고 싶어요, 나중에?
3: 세상에 있는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는 게.
2: 나같이 여행 다니고 뭐 그럴 거란 얘기예요.
4: 아주 뭐 잘한 것 같지만 뭐 일반적으로 항상 하는 거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안 통하지. 우선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네.

0: 일단은 표현력이 좋은 두 학기가 만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약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곁들여서 그런 걸 둘이 호흡을 잘 맞춰서 뭐 재미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은 그런 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세트 드럼으로서 국악 리듬을 지금 섭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국악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2: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 다 국악을 하시기 때문에
1: 익혀놓으니까 음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2: 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1: 난 이런 친구 좋아.
0: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구. 네. 열체 연주 타법이 니네 큰 문제야. 그리고 발동작하고 장구 치는 거하고 상모 돌리는 게 합일이 안 되는 거야. 장구는 뒤로 가고 다리는 앞으로 나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걸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와서 가르쳐 줄까? 아, 정말 기초가 정확해야 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최고의 프로들이 하는 걸 지금 하려니까 과부하가 걸린다고 할까? 오늘 이 계기로 다시 한번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면 금방 달려서.

0: 국악 스캔들 굿.
1: 동네가 부산을 쫓아갔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미스 춘향 정 김재윤입니다.

0: 70명으로 1차 예선 덜컥 합격. 2차 예선 장기자랑 뭘 할지 고민 중에 국악가요를 선택. 어머나 난감하네. 본선 진출자 30명 그중 내가 춘향 후보로 뽑혔다.
1: 판소리 어법 안에서 글을 갖다가 잘 붙였다라는 것, 그럼 이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판소리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친구들이 주어진 곡을 잘 부를 수는 있으나 가사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재미를 느낀다라는 거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2: 그 이거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네, 만든 거예요?
3: 가사를
2: 가사도 다 쓰고.
3: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창의력이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첼로와 함께 장단 없이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첼로랑 하겠다라고 한 거는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0: 저희 아이디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그 부분이 아쟁산조거든요. 네. 자진몰이.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아쟁이기 때문에 첼로를 섭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2: 저는 첼로가 지금 하던 대로 말고
3: 아쟁하듯이
2: 농연하듯이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고수 역할을 첼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1: 네, 오히려 훨씬 더 리드미컬하고 우리 그 되게 세게 뜯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이 이 사운드보드에 부딪혀서 되게 괜찮은 소리가 나요.

0: 창작을 할 때 판소리 멜로디 아닌 걸로는 아직은 안 해봤죠, 그러면?
1: 거의 판소리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 멜로디 안에서는 네, 안 벗어나는 거. 웬만하면 근데 재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0: 만약 국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리듬을 공부를 하면 제일 도움이 될 거예요. 고수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단을 먼저 머리에 넣으면 이게 절로 나올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뭔가 둘이 뭐 또 한가락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김영준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팀.
2: 네, 저희 팀은 올해로 4년이 된 팀이고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0: 새로운 거를 되게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월드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3: 콘서트를 일본 음악적인 요소를 따서 이제 고악기로 좀 섞어보는 그거랑 중국 쪽, 인도 쪽, 뭐 유럽 쪽 한 바퀴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지금은 아이리시 쪽을 손보고 작업하고 있고.
0: 아이리시 드림이 국악이랑 되게 비슷한 거 많은 거 알죠? 뭐에 관심 있는가가 궁금해서.
3: 좋은 음악에 관심이 있습니다.
0: 그 좋은 대답.

작곡가는 수만 가지의 것을 몸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거를 꺼집어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친구들을 오늘 봤네요.

0: 저는 사실 그 여러 국악 퓨전 밴드를 이렇게 봐오면서 꼭 그 국악기와 서양악기에 만나는 그 지점이 네. 피아노밖에 없을까?
1: 그 아무래도 질문을 피아노가 일당백이 좀 세다 보니까
0: 일당백이 세죠. 네. 일당백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악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현상이 늘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언제나 국악기는 악세사리로 남을 수밖에 네. 없는 입장인데 그걸 좀 조절을 해가지고 네, 하면 사운드 앙상블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참고하겠습니다. 네.

0: 저 북이 있죠?
1: 네.
0: 탁정공화 했죠?
2: 네.
0: 저 북 우리나라 북 아닌 거 알죠?
2: 네.
0: 응? 네. 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울림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남동화곡으로 쓰셨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곡도 굉장히 리듬이, 그러니까 우리 곡 같잖아요. 신명이. 근데 너무 토막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0: 사실 부산에서 이런 음악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음악에만 너무 정체되어 있던 거 아닌가라는 자극도 받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영감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길게 있다면 좋은 리듬 많이 만들어내면 이제 국악하고 실용 또 서양 타악이 비슷한 리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섞어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2: 락이면 락, 아니면 펑키면 펑키, 뭐 이런 쪽의 리듬을 배우면서 이제 드럼이랑 맞출 수 있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음악의 이제 뭐 색상이나 뭐 리듬이나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3: 처음엔 되게 난감했는데 뭐 악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듣고 따가지고 코드 그려놓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국악만의 그런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4: 정말 무대에 올랐는데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정말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실수가 많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무대 자체가 홀가분합니다.

0: 나오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부산을 돌아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좀 다르게 보인다.
1: 많은 그 색깔을 역시 부산이 옛부터 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그 기운을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접했고요. 우리의 미래는 밝다 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2: 연주 자체는 그 연주자들도 잘했던 연주자들도 있고 한데 거기보다는 이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거는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는 되게 이렇게 건진 것 같아요.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 대회.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엔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2: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2: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 만에.
3: 울지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2: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0: 소리 발림 안일이.
1: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0: 부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1: 어?
0: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1: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0: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1: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0: 서곤 서곤 서곤 서곤, 말로 하니 안일이.
1: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7: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8: 우리

0: 인사동에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6: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7: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그거 할래. 나도 밥 한 그릇. 근데 밥이 뭐지?
1: 뭐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담면 소로리에서 넌 15,000년이나 자살. 그리고 이젠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야.
0: 1026년? 어? 내가 만 년이나 잤다고? 나 아직 이렇게 작고 귀여워.

0: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기요, 여기! 저 안 보이세요? 여기가 대체 어디지?
1: 아무도 안 보이네.
0: 아, 심심해. 그냥 잠이나 다시 자야겠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여기가 어디냐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그치? 너희들도 들었지? 지금은 밤이야. 하늘과 땅, 바람까지 모두 잠든 새벽이라고. 밤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아침이 올 때까지 아차차차차 내 소개를 깜빡했군. 난 미호광 무심천 불의 정령, 그러니까 이호우정. 얘들아, 사실 지금 내가 누굴 좀 찾고 있는데 말이야. 혹시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그래,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찾을 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속에 잠들어 있는 벽시야. 벽시가 뭐냐고? 그건 들어보면 알게 돼. 마침 무슨 소리가 들린다. 잘 들어봐. 이건 바로 그 벽시의 숨소리야.

신기하지? 이게 바로 벽시란다. 그러니까 쌀이 되기 전의 모습이지. 과연 이 벽시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군. 자 그럼 다 같이 지켜봅시다.

0: 밥그릇.
1: 네, 맞아. 어쨌거나 이 벽시가 우리 모두를 건강히 키워냈지요. 어때요? 여러분들

0: 시간이다. 지금부터 아침
1: 팝.
0: 엥? 뭐라고?
1: 밥. 그거 할래. 나도 밥 한 그릇. 근데 밥이 뭐지?
0: 뭐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여기! 여기!
0: 어디?
1: 아, 여기!
0: 어디?
1: 여기!
0: 옳거니! 찾았다! 이렇게 작으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 내가 도와주마. 짠! 열어라!
1: 내가 엄청 커졌어. 고마워.
0: 잘 잤니?

0: 근데 넌 누구야? 여긴 대체 어디고?
1: 난 미호강! 무심천 물의정령, 그러니까 요정이지. 만년 넘게 널 먹이고 재우고 지켜줬지. 그리고 여긴 2026년 청주.
0: 2026년? 어? 내가 만년이나 잤다고? 나 아직 이렇게 작고 귀여운 볕인데?
1: 속닥 속닥 속닥 속닥 속닥!
0: 뭐? 내가 15,000살이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서 그렇게 오래 잤단 말이야?
1: 그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서 넌 15,000년이나 잤다고. 그리고 이젠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 그나저나 밥이 되고 싶다고? 너도 쌀이 맞긴 맞는가 보구나.
0: 어, 밥. 뭔가 팝 하고 눈이 탁 떠졌어. 근데 밥이 대체 뭐야? 멋지고 대단한 거겠지?
1: 그럼 밥은 엄청나게 멋지고 대단하지. 음악 큐! 밥식원 생명이자 끈끈 정성이지. 사람들은 서로 서로 밥 먹었냐 물어보면 꼭꼭 씹어 밥 먹어라.
2: 한국인은 밥집이지.
1: 언제 한번 밥 좀 먹자.
2: 힘내라고 인사.
1: 밥이 바로 근원이고 안아준 밥이고 몸도 튼튼 밥도 튼튼
2: 키워주는 정성.
1: 밥 없으면 배고프고 힘 안 나고 기운 없고

0: 네가 그런 게 될 수 있다니 나 엄청 멋있는 애였잖아.
1: 그럼 50원짜리 동전띠에도 네가 그려져 있는걸.
0: 에게 겨우 50원?
1: 하하, 50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50원이 모이면 500원이 되고 5천원이 되고 5만원이 되는 거야.
0: 그런가? 좋았다.
1: 하지만 50원도 모여야 커지든 쌀도 혼자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 널 도와줄 친구들을 찾아보렴.
0: 친구?
1: 그래, 너처럼 큰 가능성을 가진 아직 벽시같이 작은 아이들이 있을 거야. 같이 클 친구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렴으나.
0: 와, 이거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니, 나오자마자 떠나는 게 말이 돼?
1: 자, 일단 가자!

0: 뭐 걸어가면서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 이봐, 어려울 땐 언제든 날 찾아 네 호강으로 오렴. 알겠지? 좋아, 그럼 다음번에 만날 땐 한 뼘 더 자라 있길 바랍니다.
1: 난 꼭 밥이 될 거야.
0: 네, 언제나 응원하고 있으나. 아차차차차차. 잘 기억해, 결코 혼자서는 밥이 될 수 없다는 거.
1: 친구라.

0: 안녕. 안녕. 다들 너무 멋진 걸. 나보다 멋진 것 같기도. 안 돼. 내가 제일 멋져. 난 멋진 바비 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벽시라고. 어디 보자. 누구랑 가지? 나보다는 좀 안 멋졌으면 좋겠는데. 쟤다. 나보다 좀 안 멋진 것 같고 딱 좋아. 야, 안녕. 안녕. 여기.
1: 안녕.
0: 안녕.
1: 처음 보네. 이야, 너 신기하게 생겼다.
0: 신기하게 생겼다니. 멋지게 생겼다라고 해야지. 난 벽시. 그러니까 쌀.
1: 난 보리야. 나도 쌀 알아. 밥 만드는 거잖아. 나도 비슷하거든.
0: 잘 안 해. 맞아. 난 밥이 될 거거든. 그래서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 나? 난 그냥 어린 보리인데 내가 도움이 될까?
0: 딱 좋아. 미호광이 말한 쌀알같이 작고 큰 가능성을 가진 뭐 나보다는 아니지만
1: 큰 가능성을 가진
0: 앞으로 몸도 맘도 쑥쑥 커질 일만 남았다는 거지. 그런 친구를 찾으랬거든.
1: 어른.
0: 어른? 그걸 어른이라고 그래?
1: 응. 사람들은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0: 그래? 난 쌀인데 밥이 될 거니까 그럼 쌀이 어린이고 밥이 어른인가 보다.
1: 맞아.
0: 날 도와줄래? 난 빨리 밥이 되고 싶거든.
1: 좋아. 내가 멋진 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0: 그래. 그럼 너 같이 가는 거다. 근데 너 밥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아?
1: 당연하지.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 봤어. 잘 봐봐.

0: 먹고 씁니다. 맛있게 냠 냠 냠.
1: 이렇게 들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그냥 씻고 불 켜고 불 끄고 그냥 딱 기다리면 밥이 완성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지?
2: 맞아.
1: 와 씨, 이거 별거 아니었네. 뭐 이거 그냥 쉬운 거였네.
2: 나도 사실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어. 응? 일단 씻으러 가자.
1: 씻으러? 나 보기보다 깨끗한데? 안 씻어도 될 것 같아.
2: 아니야, 응. 너 지금 엄청 더러워. 야, 어서
1: 어서 빨리
2: 와.
3: 불의 문, 불의 문, 뜸의 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밥이 되지. 물, 불, 뜸, 밥.
2: 불, 불, 뜸, 밥. 이거 좋은데? 근데 누구세요?
3: 난 미호강, 무심천불의 정령. 그러니까 여정이지.
2: 근데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1: 아이, 그래서 밥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 진짜 안 씻어도 될 것 같아.
3: 자자자자, 어리광은 이제 그만. 먼저 내가 길을 열어주마. 우선 네가 잠에서 깬 2026년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가보자, 무심천으로.
1: 뭐? 갑자기?
3: 그래, 갑자기. 가자, 청주 땅을 가.

0: 뾰로롱
1: 뾰로롱
0: 뾰로롱
2: 뾰로롱
0: 뾰로롱
2: 뾰로롱 뾰로롱 뭔가 너무 정신없는데. 어? 저 이상하게 생긴 건 뭐야? 저것도 뭐고? 어? 엄청 큰데.
3: 저거? 저건 아파트. 어, 그리고 저건 자동차. 너 자동차 처음 봐? 어, 그리고 어? 여기 무슨 쥐똥 같은 게 있는데? 어,
2: 내 눈에도 개똥이 보여.
3: 냄새도 이상한 것 같고.
2: 야! 그거 나잖아! 나! 볍씨!
3: 어, 몰랐어. 진짜로.
2: 근데 여기 멋지고 잘생긴 친구들 짱 많이 왔다.
3: 그러게. 여기 사랑스럽고 이쁜 애들도 어? 진짜 많아.
2: 안녕.
3: 잘생기기까지 했네.
2: 안녕.
3: 안녕.
2: 안녕. 내가 뭐 같아, 친구들?
3: 어때? 나도 예뻐?
2: 볍씨?
3: 말로?
2: 볍씨 정답이야.
3: 어때? 나도 사랑스러워.
2: 볍씨야, 나는 친구들!
3: 아니라고 해줘야지.
2: 저기 저 친구는
3: 아, 안녕.
2: 개똥이야, 개똥!
3: 저 쥐똥 같은 게.
2: 네, 너 거기 안 서!
3: 야! 어.
2: 근데 보리야.
3: 어?
2: 저건 뭐야?
3: 저거? 어, 저건 킥보드?
4: 난 쌀쌀이. 난 무진장 바쁘다고. 너네랑 수다 떨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피카.
2: 쌀? 너도 쌀이야? 나도 쌀인데.
4: 머리 껍데기도 안 가진 조그만한 게. 야, 넌 벽시지, 어? 내가 쌀이고.
2: 너도 만만치 않게 작은데.
4: 이게 진짜.
2: 덤벼. 나랑 덤벼.
3: 야, 너 처음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2: 내가 뭐! 어, 그리고
3: 하지 마.
2: 나 안 어려?
3: 네? 어, 하지마!
2: 나 만 5천 살이라고?
4: 자, 내가 애기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어? 어른인 내가 참아야지.
2: 어? 어른? 그럼 너 밥이 된 거야?
4: 아니, 난 그냥 쌀인데 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날 씻고 풀릴 정신이 없어.
2: 뭐가 그렇게 다들 바빠?
4: 아, 몰라. 원래 어른들의 삶은 다 바쁜 거야.
3: 어른의 삶?
4: 그리고 너희들 응? 거기 멍청하게 서 있으면 안 돼.
2: 왜?
4: 저기 비둘기 보이지? 이렇게 게으르게 여유 부리고 있다간 다 파묵혀버린다고. 야, 됐겠다.

0: 탑탑 노려본다. 쌀알들이 맛있게도 생겼나. 호랑이가 먹이 찾듯 호시탐탐 노려본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1: 여기로 내려온다.
2: 얘들아, 너희들 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우리를 도와서 얘네들을 공격해줘.
1: 공격까지
3: 공격까지 자,
1: 공격까지
4: 지렁이도 밟으면 검투에 가는 법,
5: 지생기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부는 법.
2: 자,
5: 분을
2: 공격캐시 던져 던져 던져.
5: 자, 우리야 던져잖아.
1: 공격캐시
0: 아이고 안 먹히네. 야! 너희들 오늘 운 좋을 줄 알아!
1: 공격해!
0: 맞는데 정글살!
1: 공격해!

0: 너도 같이 가자. 우리랑 같이 바비대로 가는 거야.
1: 미안 미안. 그건 어렵겠어. 난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거든. 아 바쁘다 바빠. 그럼 간다. 안녕.
2: 오르르르.
3: 조용히 해.
2: 오르르. 배고파?
1: 아니 와. 우린 중요한 게 아주 많아서 그 배고픈지도 몰라.
2: 많이 먹게 생겼는데.
1: 야,
2: 야 밥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야?
1: 이 일 우린 할 일이 아주 많아. 어? 시간이 저 무심천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고.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먹고 살지.
4: 아니 잠깐
2: 쌀쌀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밥도 안 먹고 일을 한다고?
1: 아 그래.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쌀을 사서 온 가족이 먹지. 그게 바로 어른이야.
2: 이상하네. 쌀을 사서 밥을 해 먹으려고 밥을 안 먹고 돈을 번다니 이상하지 않아?
1: 그런가? 아 몰라. 나 정말 바쁘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0: 야 쌀쌀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나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밥이 될 몸이거든. 밥 먼저 하고 그러고 일해.
2: 맞아. 얘 진짜 엄청나게 멋진 밥이 될 거거든.
5: 내가 너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같이 가자.
0: 아, 그래 같이 가자. 아,
1: 알겠어. 알겠다고. 꼬르륵. 조용히 하라고.
0: 거봐 일단 밥부터 대보는 거야. 어서 출발.
2: 출발.
1: 출발.
2: 나부터 가.
0: 쌀쌀아 도망가지 말고
2: 천천히 가.
1: 아, 그럼.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0: 같이
2: 천천히
0: 가.
2: 가라고. 어디 가? 같이 가.
6: 그래 그래. 이렇게 다 같이 해보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구나. 아 그나저나 이 아이들이 미호강에 도착하기 전에 물에 관문지기인 밥상지기를 불러야 하는데 큰일이네. 아 이제 사실 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해요. 그중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물의 관문인데 그 관문을 엄청나게 큰 솥단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밥상짓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 솥단지 안에 쌀을 넣어서 씻어서 불려서 밥을 해야 하거든. 하지만 밥상짓기를 여기로 부르려면 그 솥단지를 아주 작게 작게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큰일이네. 옳거니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곧 마법이 일어날 거예요. 자, 솥단지, 솥단지, 솥단지, 솥! 밥상지기 된장!
7: 내 밥솥 어디 갔어? 내 밥솥 내놔! 밥솥이 없으면 밥을 할 수 없다고!
1: 옳다니 성공이야!
7: 미호강! 어? 혹시 내 밥솥 못 봤어?
1: 밥솥? 뾰로롱 여기 있지.
7: 에? 어디?
1: 여기 말이야. 야야야.
7: 뾰. 오, 내 밥솥. 아, 다행이다.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그렇게 커다란 게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렇게 작아져서 없어진 줄 알았구나. 되게 귀엽다. 어때? 내 밥솥 되게 귀엽지? 만져볼래?
1: 내 거야.
7: 너무 좋다.
1: 이봐 이봐 이봐. 저기 말이야 조금 있으면 누군가 자네를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커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줘. 알겠지?
7: 누구? 곧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 밥 해먹는 거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1: 그치? 밥이 되고 싶은 겹시 한 터리가 친구들과 함께 올 거야. 내가 소로리 땅 깊은 곳에서 먹이고 채우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아이니까 잘 좀 부탁해.
7: 미호강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어떤 친구들인지 되게 궁금한걸.
1: 아, 저기 온다. 아이 나 밥 필요 없다니까.
2: 아, 필요하다며.
0: 우리 요정
1: 그래 어서 들어오라고.
2: 이봐 이봐 미호강. 네. 아까 말한 물의 관문이 도대체 뭐야? 나 빨리 밥이 되고 싶어. 에? 그리고 얘 지금 밥이 급하단 말이야. 곧 집에 갈 것 같아.
1: 나 밥 필요 없다고.
2: 거짓말 치지 마.
7: 안녕 한톨 벽시. 응? 너가 그 유명한 15,000살짜리 소로리 벽시 맞지? 반가워. 내가 바로 물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밥상지기야. 밥을 하려면 물과 밥상지기인 내 손길이 둘 다 필요하거든. 이렇게 커다란 손으로 너희 같은 쌀알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지. 어때? 그럴싸하지?
0: 밥상지기 대단하다. 손이 완전 커.
7: 나중엔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커질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희 깨끗하게 손질하고 정성들여 보살펴줄게. 그런데 너희는 왜 밥이 되고 싶은 거니?
5: 쌀한테는 밥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해서요. 벽씨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4: 야! 나 밥 안 돼도 돼! 그리고 난 이미 어른이거든? 얘는 벽씨고, 쌀은 나 같은 게 쌀이지. 이봐, 친구들! 내가 뭐 같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안 온 거야? 쌀? 내가 정말 쌀 같아? 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빨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 그럼
6: 쌀이 무섭나 봐.
4: 가자.
6: 이상해.
4: 자, 쌀이 되기 위해선 날 따라야 돼. 날 잘 봐. 까르르 까르르. 자, 시작. 아니, 말도 해야지. 까르르 까르르. 해봐.
7: 까르르 까르르.
4: 좋았어. 너에게 상품으로 이 비둘기 기타를 줄게.
6: 와. 대단한 거 같구나. 잘 가.
4: 야, 봐봐. 알겠냐? 알겠어?
7: 그래, 맞아. 아직은 껍질을 벗지 않은 벽씨지. 이봐, 소로리의 작은 벽씨, 너는 왜 밥이 되고 싶은 거니?
0: 쌀쌀이 같이 바쁜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 밥이 되면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미호강이 그랬거든. 그리고 밥 되게 멋있는 거잖아. 나 되게 멋있는 벽씨거든.
7: 그래, 맞아. 우선 밥을 하려면 껍질을 벗고 깨끗하게 씻어야 해.
0: 이제 진짜 나도 쌀이 되는 건가? 좋아.
7: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밥 짓기를 시작해 볼까?
6: 그래, 시작해 보자고. 뾰로롱.

위에 물 넣고 씻으면 쌀알들이 가라앉아. 이게 바로 쌀들이 밥이 될 준비를 하는 거란다.

0: 재미가 끝이 난 것 같은데. 이야, 너희들 몰라보게 깨끗해졌는데 어때 밥상식이? 이만하면 첫 번째 관문인 물의 관문은 통과해도 될 것 같지 않나?
1: 그럼 물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 문으로 넘어가도 좋아. 그렇다면 늦기 전에 어서 다음 관문으로 출발하시게. 그럼 난 이만.
2: 안녕.
3: 야, 이건 쉬운 걸.
4: 다음은 혹시 불인가? 어,
5: 불은 뭔가 좀 무서운데.
3: 에이, 그래서 안 갈겨?
4: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겨?
5: 아니, 갈겨.
4: 가자, 불의 문으로.
3: 가자.
0: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멋진 밥이 될 거라고. 이런, 왜 벌써 불의 관문인가? 뭔가 후끈후끈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니 밥사부가 벌써 눈치를 챈 것 같군. 아이고, 그럼 나도 이만 뾰로롱.
6: 덥다, 더워. 모닥불, 아궁이불, 가스불, 전기밥솥,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밥이 되는 곳은 어디든 더워. 그래도 불을 끌 순 없지. 뜨겁게 팔팔 끓여야지. 다이아모가 뭐니? 얘들아, 내가 무엇인 것 같니? 불, 그렇지. 정답이야. 잘했어. 자, 이렇게 아저씨가,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렇지. 자, 아저씨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 거야. 재밌는 퀴즈. 돼지가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나 그래. 잘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자, 무심천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맞아, 정답이야. 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불이 뜨거워야 밥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어린 친구들이 불을 만지면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 뜨거워. 그래, 웃어줘서 고맙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 말 잘 듣고 조심스럽게 다루면 괜찮아.
4: 안녕하세요.
6: 그래.
4: 혹시 여기가 불의 문인가? 생각보다 너무 더운데
3: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4: 어?
3: 아니, 한기다 무서워. 결코 무섭지 않아.
6: 그래, 어서 오거라 어린 쌀알이야. 어? 넌 보리쌀? 그래, 여기다, 여기 제대로 찾아왔다.
4: 누구세요?
6: 나는 밥사부. 불의 문을 오랫동안 지켜온 문지기란다. 나 없인 밥을 지을 수도 없고 내 손길이 없다면 밥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
4: 밥 한번 되겠다는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
6: 뭐야?
4: 생각해보니 밥 되는 거 되게 귀찮네.

0: 밥이 되고 싶단 마음은 어디에 버리고 온 것이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1: 저 여기서는 뭘 하면 되죠?
0: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것은 바로 불조절이지.
1: 불조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 불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정성을 들여 다뤄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요즘엔 인덕션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뜨거운 열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
3: 근데요, 실수로 태워버리면 망하는 거 아닌가?
2: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군.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언제나 이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자, 지금부터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 잘 보라고. 그래!

0: 같기도 한데.
1: 근데 우리 너무 좀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2: 뭐야? 와, 뭐야? 너네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어? 좀 떨어져.
3: 뭐야 내가?
0: 근데 이상하게 좀 불편한데 편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런가? 나도 좀 노곤노곤한 것 같기도.
4: 그래. 그렇게 서로 끌어안아야 밥이 되는 거야. 밥은 혼자 될 수 없거든. 쌀알들이 엉켜 붙어야 한 숟갈이 되고 한 공기가 되는 거야.
1: 근데 냄새가 좀 탄 것 같은데요?
4: 옳거니! 그게 바로 누룽지라는 거지. 응?
1: 누룽지?
4: 그럼.
1: 아, 그럼

0: 그래 그럼 이제 불조절도 잘 끝났구나. 그럼 불을 끄자. 그렇다면 이제 불의 문도 무사히 통과. 잠깐.
1: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다.
0: 이게 남았지?
1: 열들 안 돼.
2: 다 됐잖아. 지금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하다고.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1: 다행이군. 잘 생각해봐. 아직 끝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았다고. 아, 물도 다 넣었고 불도 천천히 줄여서 이제 껐단 말이야. 나 털은 못 기다려. 나 너무 더워.
2: 아, 맞다. 우리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잖아.
1: 야, 서둘러. 나 바쁘단 말이야.
2: 뜸의 문.
1: 그렇지. 뜸의 문.
2: 뜸의 문? 뜸이 뭐지?
0: 뜸들이기. 원래 모든 순간은 기다림이 필요한 법.
1: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야 모두 흩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고루 익은 맛있는 밥이 되는 거라고.
2: 그럼 우린 그동안 뭐해?
1: 숨 쉬는 거지. 숨. 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데.
0: 누구나 기다리는 건 어렵지.
2: 사부님도 그래요?
0: 그럼 기다리는 건 어른도 아이도 모두 다 어려운 거야. 그래도 기다림은 필요해.
2: 그래도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데.
1: 나도.
3: 그러게. 나도 너무 궁금한데.
2: 그래도 우리 같이 기다려보자. 천천히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보면서 같이 기다리는 거야. 어때?
4: 같이.
2: 응. 같이.
4: 그래.
5: 같이. 궁금해도

0: 짜잔! 맛있는 소로리 쌀밥이 완성됐습니다!
1: 밥상징이!
0: 잘 쳐주세요! 밥상징이 등장! 맛있는 밥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지!
2: 완성됐다고? 진짜?
0: 그럼!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아, 갓 지은 밥 냄새 최고야!
2: 이제 진짜 진짜 열어도 돼?
0: 그럼!
3: 어서 열어봐! 어서!
1: 그래, 너 밥이 되고 싶어 했잖아!
4: 그래, 어서 열어봐!
2: 그럼 우리 다 같이 열어보자!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여기 데뷔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빛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온통 노란 꽃빛. 그렇습니다. 마침내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의 전령사 산수유. 화려하지 않아도 그 향이 짙지 않아도 한번 붙잡은 눈길을 좀치에 놓아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보이시죠? 이 엄청난 꽃은 바로 봄의 전령사 산수유입니다. 오늘 여행은 섬진강 따라 올라온 봄기운이 지리산 자락을 감싸는 곳, 바로 전남 구례입니다. 구례가 봄이라면 온 천지가 봄인 거겠지요? 오늘 여행의 시작은요, 바로 이곳 산수유 마을에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0: 산수유 마을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노구단 자락에 있습니다.
1: 봄마중을 빨리 하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와서 만개한 산수유를 못 보면 어떠나 했는데 이렇게 활짝 핀 산수유를 보고 있습니다. 노란 빛깔 사이에 빨간 이 열매가 제가 빨간 조고리에 노란색 한복을 입고 싶다라는 충동이 절로 일어나는 만큼 봄이네요.
0: 이 마을의 산수유 군락, 조선 초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렇게 꽃 천지를 이뤘습니다. 노란 꽃바다와 끝간데 없이 펼쳐지는 산줄기. 능산마다 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산수유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약재로 쓰이는 열매는 산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는데요. 오랜 시간 자연과 삶을 이어주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예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수유 마을. 이 아름다움 뒤에는 쉽게 지어지지 않을 아픔도 배어 있습니다. 산수유 마을 한켠에 서 있는 노래비 하나. 산동애가 산동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겠지요.
1: 1948년 이후 여순 사건 때 빨치산과 토벌꾼이 맞선 바로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산동애가. 이 내용은요. 오빠 대신 끌려간 19살 처녀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0: 전쟁의 광풍 속에서 속절없었던 산골 사람들. 19 소녀 백순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는데요. 역사는 때론 이처럼 가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산수유 꽃말처럼 말입니다.

불국토를 꿈꿨던 역사의 한 시기를 말해주는 특별한 사찰. 절벽 끝에 매달린 이곳 사성암입니다.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수도를 했다 하여 사성암이라 불리는데요. 높은 절벽에 마치 매달린 듯 들어선 정각들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어쩌면 이런 곳에 저를 앉힐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나 많은 이들이 간절한 염원을 올리는 사성암. 이 마의 열의 입상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해발 500여 미터 바위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사성암. 그래서 영험한 기도처로도 이름 높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 거창하거나 특별함 대신 역시 평범하기 그지없는데요. 이 정도 소원이면 부처님도 충분히 들어주시겠지요. 사성암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 네, 바로 이 풍광 덕분이지요. 구름바다 건너 장쾌한 지리산과 굽이굽이 섬진강을 굽어볼 수 있는 곳, 바로 사성암입니다.

0: 봄은 섬진강을 따라 올라오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강변의 돼지들도 이미 생명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1: 겨울풀들은 굉장히 강해, 뿌리가. 작년 가을부터 얘들이 살아있었잖아요.
0: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올라온 이 생명, 쑥부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하시네요.
1: 아직 이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20일 있어야 커서 이제 우리가 먹을만 하죠. 그 겨울을,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쑥부쟁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쑥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제일 먼저 캐서 나물로 해 먹었던 그런 나물인데, 요즘 특히 환절기에는 알러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쑥부쟁이 분말을 찾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이 쑥부쟁이를 이렇게 나물로 많이 잡수시면 좋죠. 약이라기보다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음식이니까. 그래서 나물 중에 쑥부쟁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명엽 사장님이 쑥부쟁이의 진심인 까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쿠키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쿠키에 쑥부쟁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1: 이 쑥부쟁이를요, 1kg를 말리면 70g 나와요. 70g. 그래서 70g이 이것도 안 돼. 그 분말로 만들면 그 70g이 딱 요만큼한 병.
0: 비결은 쑥부쟁이 분말. 쑥부쟁이를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 반죽에 섞는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0: 나라 외국에서 살 때 쿠키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이명엽 사장님. 쿠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프쟁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관련 특허만도 무려 7개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수프쟁이 머핀인데요. 수프쟁이 분말 반죽에 갖가지 재료를 올린 다음 오븐에 넣고 잘 구워줍니다. 마침내 완성된 머핀,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1: 우와, 이게 수프쟁이 머핀입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갓 구워낸 건데 향이 일단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우와, 보이세요? 맛있다. 엄청 맛있네요. 빛깔이 주는 요 초록 빛깔만큼이나 쑥향도 나고요.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
0: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사실 수프쟁이는 가을에 피는 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한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1: 오, 수프쟁이를 이렇게 비빔밥으로도 먹을 수 있게끔 간편식이 있네. 우와. 여기 이렇게 비빔밥을 간편식으로 다 만드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
2: 불릴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이 쌀하고 같이 밥만 하시면 돼요. 넣으면은 바로 그냥 비빔밥이 돼요.
1: 그래서 맛있는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비빔밥이 되는 거네요. 네. 아.
2: 수프쟁이가 이제 구례에서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구례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물이에요.
1: 아니, 구례꾼도 생각 못한 걸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2: 구례군이 우리나라 최초 오리밀 주산지예요.
1: 아이고.
2: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구례에서 개발을 한다면 오리밀과 쑥구쟁이를 같이 해서 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10년 전 처음부터 오리밀하고 쑥구쟁이를 같이 여러 가지 버무려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머핀과 쿠키를 개발을 한 거죠.
1: 그럼 실제 구례가 고향이세요, 두 분은?
2: 아니요. 원래는 저는 해남이고
1: 해남.
2: 우리 이사님은 화순.
1: 화순.
2: 근데 광주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1: 근데 어떻게 구례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2: 아, 이제 청주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남편이 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구례로 귀촌을 했어요.
1: 와, 그럼 여기서는 얼마나 사신 거예요, 지금?
2: 지금 11년에 왔으니까 15년 차 돼가고 있어요.
1: 올 15일. 제3의 고향이네요. 찐 고향이네요.
2: 찐 고향인데 제가 이렇게 쑥구쟁이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기는 처음인데 보람도 있어요, 사실. 열심히 했으니까.
1: 아, 그렇구나.
0: 사실 이명엽 사장님은 해외에서 먼저 명성을 얻었는데요. 쿠키와 케이크 등으로 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국내 언론에도 소개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구례로의 귀촌, 수프쟁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산수유의 고장 구례. 이명엽 사장님께는 어떤 곳일까요?
2: 너무 좋아요. 첫째는 청정 지역이고 그 지리산 자락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데 그 이 지리산 어머니의 품처럼 사람들 그 인심도 너무 좋고 또 음식도 좋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쿠키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없으시죠? 어디 가서
1: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0: 출세했어, 처음이야. 자, 선생님 출세하셨다. 여러 가지로 출세네.
1: 그러니까요.
2: 저도 출세해서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0: 자. 그래도 넛이 들어가야 씹는 맛이 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부어서 이제 이것도 다섯 개로 균등하게 나누세요. 나눠서 골고루 뿌려주세요.
1: 골고루?
0: 네. 골고루 뿌려주세요. 고르게 뿌려줘야 이제 나중에 어떤 것은 덜 맛있고 어떤 건 더 맛있으면 서로 이거 갖고 싸움 나요. 왜 너는 아몬드 많은 거 먹고 나는 안 된 것이냐 이제 이래가지고. 네.
2: 그런데 이 쿠키는 이 계절에 더욱 특별합니다. 바로 산수유 쿠키거든요.

0: 맛있죠?
1: 제가 만난 이 산수유 쿠키는 산수유의 건강적인 부분만을
0: 그렇죠.
1: 딱 적당량으로 네. 만났다는 거. 네. 사실 구례에서 태어난 분이 아닌데 누구보다 구례를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이 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례를 찾으면서 산수유의 아름다움에 빠져 계시는데 그 아름다움의 여운을 이렇게 쿠키로도 머핀으로도 만나보시면 오랫동안의 구례 여행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 가장 구례다운 맛을 만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숲 바람 소리 푸르른 곳. 구례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았습니다. 섬진강 대나무 숲길인데요. 대숲 사이의 오솔길이 참 정겨운 곳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지루할 것 같지 않은 곳. 그런데 이 대숲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 선비의 절개를 닮은 이 대나무가 아름다운 숲을 이뤘습니다. 그런데요, 선비의 절개를 닮은 이 대나무 숲길을 바로 주민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하게 섬진강의 모래를 퍼내다가 황폐해진 이 주변에 주민분들이 손수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이 대숲길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바람마저 푸르른 곳. 구례 읍내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호젓합니다. 곧게 잘 자란 대나무, 장하고도 고마웠습니다. 섬진강변 대숲에서의 한때 여행의 쉼표였습니다.

지리산 자락. 규모 있는 옛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조선 선비의 높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운조루입니다. 운조루는 조선 영조 때 무신이었던 유희주가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집인데요. 구름 속을 나는 새가 머문다는 뜻의 운조루. 그러나 이 집은 부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 지은 집이었지요. 2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운조루.

0: 조선 선비의 오블레스 노블리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했던 곳입니다.
1: 그 우리 구례에 그래도 이렇게 큰 산 밑에 큰 집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이 베풀고 많이 이댁에 계시는 분들이 넉넉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베풀고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현재까지도 이 집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큰 산 밑에 큰 집이 한 25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존재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담장을 높이 쌓는 대신 대문을 활짝 열었던 운조루. 그 정신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이제 요댁에서 몸을 낮추신 이게 굴뚝인데요. 이 댁에 계신 분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어서 밥을 먹는데 바깥에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연기까지 이렇게 퐁퐁 뽑아서 내야 되겠느냐. 조금 낮추는 자세의 그런 굴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를 바깥으로 안 뽑는 거. 배고픈 사람이 아, 저 집은 밥 먹는구나. 나는 배고프네. 이제 그런 게 아닌.
0: 운조루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대문간의 뒤주입니다.
1: 이거는 다인능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쌀통이에요. 말하자면 곡식통인데요. 이거는 운조루 이댁에서 바깥에서 못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통이에요.
0: 타인능해, 누구든지 열 수 있다는 뒤주. 필요한 사람들은 이 뒤주에서 최소한의 곡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2: 아이고, 걸어 댕기도 못 오고 죽겠구만.
0: 지금도 운조루에는 후손이 살고 계신데요. 운조루의 9대 종부가 정신 높은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2: 저 돈백 폐지연이
0: 높은 뜻을 따라야 했던 종부의 일생 때론 동백꽃처럼 멍들기도 했겠지요.
2: 손님들 와서 그 술상 내가야지 밥상 내가 진지상 내가야지 술상 내가야지 늘 그런 게 그냥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분께 시아버님이랑 모두 돌아가실 분께 이제 시방은 그런 것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손님들 오면 늘 그 접대원이라고 했었어요.
1: 아까보다 예쁘네. 어머니 그
0: 한 평생 옛 집을 지키며 살아온 종부.
1: 그러니까 이거 먹고 밥을 싸서 김치국 그대로 먹었네.
0: 그 많은 이야기들 이제 추억을 넘어 역사가 되겠지요.
2: 여기는 시누고 시어머니가 계시고 여기는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젊었다고 여기서 자라고 웃박이서 추워서 혼났어.
1: 우리 어머니요? 큰 집에서 이제 어른들 모시고 큰 집 치킨이라고 애쓰셨죠. 그 다음에 또 결혼했을 그 무렵에가 또 6.25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운조루에서 보내셨죠.
0: 그래도 여인네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는데요. 대들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다락, 여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1: 여기는 옛날에 집을 지었을 때 한 250년 전에 여자분들이 바깥 출입이 곤란하니까 여기 와서 노시고 바깥도 보시고 하시라고 여기를 이렇게 누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며느님들 노시라고. 여기서 보시면 볼만해요. 좋아요. 말하자면 한 2층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 저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0: 괜찮아요.
1: 기와 지붕과 담장 너머의 세상, 대갓집 여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겠지요. 운조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믿음. 소박하지만 단단한 철학, 이 오래된 기와 아래에 여전한 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50년 전에 그 할아버님들이 지으신 집이고 계속 후손들이, 후손조들이 그 생활하시고 계속 물려온 집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도 그때 어른들이 하셨던 것만큼 이제 집이 계속 후손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0: 전북 진안에서 발원하여 남해로 흐르는 섬진강. 그 500여리 물길, 사람의 강이자 생명의 강입니다. 완연한 봄볕. 섬진강가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1: 우와, 지금 뭐 심고 계세요?
2: 우리 그 감자 지금.
1: 감자.
2: 네, 와. 감자 심었어요.
1: 아, 감자 말고도 있네요. 저기.
2: 아, 저거는 저 마늘.
1: 마늘.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감자, 마늘.
2: 쪽파.
1: 쪽파.
2: 예. 네. 아, 그리고 대파.
1: 대파.
2: 무.
1: 아니, 근데 위치가요. 네. 너무 좋아요. 뒤로는 섬진강이고 앞에는 매화가 지천에 깔려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저기 하신 거예요? 가게를?
3: 지금 한 30년 넘었죠.
1: 지금. 30년이요? 여기가 원래 고향이세요?
2: 30년보다 우리가 이제 2대쯤 물려받은 거예요.
1: 오.
2: 우리가 한 게 30년.
1: 아니, 어머니 고향이 구례시면 아버지는 네. 어디세요? 아,
2: 나는 여기 나는 저하고 부천인데 여기 처가 이 사람이 여기 처가래.
1: 아, 그럼 어머니 때문에 오신 거예요?
2: 그렇죠.
1: 오. 아니,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용궁.
2: 아, 옛날
0: 부부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2: 따서 용궁 가둔쳤어요.
0: 민물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섬진강에서 건져 올린 참게, 쏘가리 등 다양한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인다는데요. 지금은 잡어탕 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네, 모래 못지, 그냥 피리, 버들피리, 또 이게 모래 못지. 이거는 꺽지. 꺽지는 이거 큰 거고 이게 대부분 이렇게 꺽지가 작아요. 이제 이게 잡어탕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막 들어갔는데 이 쏘가리는 안 들어가요. 잡어탕에 나와. 어떤 분들은 이제 착각하시고 쏘가리를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쏘가리는 따로 쏘가리탕으로 따로 나가요.
0: 유복숙 사장님이 끓이는 매운탕.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 2대째 이어온 손맛. 그 맛이 어떨지 짐작되고도 남으시죠?
4: 현재 여기
0: 섬진강에 명물이 또 있습니다.
4: 네, 이제 섬진강에 은어고요. 한 지금은 은어가 철이 아니 안 나와요. 이제 5월, 6월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을에 잡아서 저희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0: 은어로 무슨 요리를 하냐고요? 예, 바로 튀김입니다. 은어를 통째로 튀겨낸 튀김. 별미 중의 별미로 미식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죠.
2: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깨끗하면서도 고기 오종은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죠. 하여튼 그 휴레미서부터 쏘가리, 누치, 참게, 뭐 대첩, 다슬기, 메기, 은어, 연어. 근데 그거 잡을 때는 이제 철마다 바뀌어. 봄에는 못 잡고, 여름에는 못 잡고, 가을에 못 잡고. 언양 또 고기 잡는 거를 나하고 적성이 딱 맞아서. 근데 마침 초가집에서 강에서 산다니까는 와서 보니까는 고기가 오종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배운 것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0: 젊은 시절 큰 사기를 당했던 남편 고병기 씨. 재기를 위해 처가가 있는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도움으로 고기잡이를 익힌 남편, 그게 천직이 됐습니다. 어둠이 내린 강으로 나가는 고병기 씨. 이 시간을 택한 건 섬진강 어부의 노하우입니다.
5: 근데 이게 어두울 때 그렇게 하시나요?
2: 아, 밤에 이게 야망은 밤에 해야 이게 투망이 고기들이 가장 살살 나오거든. 지금은 낮에는 아예 안 나와버려. 밤에 해야 고기들이 이제 나온다고.
0: 정확한 타이밍의 투망. 살살 당기다 보면 느낌이 오겠지요?
2: 뭐 하나 잡힌 것 같아. 응, 쏘가리.
0: 이 정도면 씨알이 괜찮은 편이겠지요?

0: 여기 청계, 섬진강 청계, 안캐는 안캐, 안캐.
1: 남편이 잡고 아내가 끓이는 매운탕. 그 찰떡 호흡만으로도 이미 맛은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이 부부표 매운탕입니다. 상 앞에 앉자마자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데요. 아버지가 어깨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네. 내가 이렇게 잡아오니까 잡아오게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이유가 있네. 정말 국물이 섬진강의 그 투명한 마양 익은 느낌처럼 아주 그냥 청량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정말 맛있네요. 함께 내주신 반찬들, 제철 나물들까지 정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섬진강 옆에 이 매화 필 때. 요거 만들어낸 거거든요.
0: 맛있죠?
1: 아버지,
0: 네.
1: 장가 잘 오셨네. 기본 손맛이 있으시구만. 이렇게 맛있어. 야, 그다음 얘는 뭐죠?
0: 산에서 딴 두루 배우 거. 그 두루.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이야. 많이는 안 나오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우리 먹는다고 지금 키운 거야, 그.
1: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간이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적당히 된장에다 이렇게 묻힌 게왜 이렇게 맛있어요? 별미 중에 별미. 내친 김에 은어 튀김도 맛봅니다. 은어입니다. 섬진강 은어. 네.
0: 바로 제가 잡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서 잡고 여기서 튀기고 여기서 먹고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0: 그건 아주 부드러워서 뼈까지 다 먹어도 다 씹혀요. 부드럽죠?
1: 무슨 수박?
2: 응, 수박
1: 같은 그런
2: 향이라고
1: 향이 있어요.
2: 그래요.
1: 솔직히 향이 있는데, 그 은어가 자라는 최적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0: 그렇죠.
1: 어떤 데서만 자라요?
0: 은어가 물살이 타서 많이 하잖아요. 그 물이 굉장히 쓰잖아요, 여기가. 섬진강 물이. 그래서 심도 좋고 단단해요. 그래서 맛이 더 특이해야죠, 여기가.
1: 섬진강이 강하게 키웠네요.
0: 심이 좋아요,
1: 그 요석에
0: 은어가.
1: 막 착착 맞아가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올곧게 자라가지고 그렇구나. 자, 섬진강은 정말 많은 걸 내어줍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이 집.

0: 겨운에 움츠렸던 몸을 풀고 있는 수락폭포. 지금은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이곳이 음유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강한 폭포라고 합니다. 폭포 소리가 우렁쳐지면 모든 세상이 봄이 왔다는 증거겠지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물소리와 겨뤄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1: 몸을 푸는 계곡. 정말로 봄이 왔나 봅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렇게요. 우리들 마음도 덩달아 피어나는 호시절. 이 봄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0: 꽃의 계절 잘 어울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서 오십시오.
0: 아,
1: 네.
0: 아, 공방이군요. 우와. 이런 걸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사무실에서 보듯이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공방입니다.
0: 마치 꽃밭에 들어선 것처럼 수많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들 사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닙니다. 실물 그대로 진짜 꽃들인데요. 꽃잎을 눌러서 만든 작품 아파입니다.
1: 이거는 네. 분홍색이 너무 예쁘죠. 이건 네. 흔히 말하는 낮달맞이예요. 낮달맞이꽃.
0: 낮달맞이꽃.
1: 네. 보통 달맞이가 밤에 예. 노란색 달맞이가 있는데 요거는 낮에 핀다 그래서 낮달맞이꽃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색깔 되게 이뻐하거든요.
1: 이거는 굴에서 많이 먹는 숙부쟁이에요.
0: 이게 숙부쟁이에요?
1: 네, 숙부쟁이 꽃이에요.
0: 오, 보랏빛이에요?
1: 네, 보라색이에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네. 이게 바로 사장님 작품 아파.
1: 네, 아파 야생화를 네. 저희 주변의 야생화를 채취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아파가 이제 누름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잎이랑 네. 꽃이랑 잎이랑 이렇게 줄기를 눌러요. 네. 누르면 이제 습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0: 네.
1: 그 상태를 이제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이런 공예 작품도 만들 수 있고.
0: 아파는 꽃잎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아무래도 형태가 또렷한 것을 골라야겠지요.
1: 네.
0: 그 다음에는 깨끗한 종이 위에 꽃잎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꽃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잎도 재료가 되는데요. 보기보다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1: 꽃 별지로 덮습니다.
0: 재료를 다 펼친 다음에는 종이를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착시키면 준비가 끝이 납니다.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잎, 그것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아파입니다.
1: 약간 노란색을 띠고 반짝반짝한 미나리 야제잎이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보면 저기다 색칠을 누가 좀 유광을 발랐나 싶을 정도로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 꽃들도 있고,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만지다가 찔릴 수 있는 뭐 고마리 꽃이라든지 분홍 핑크, 아주 핑크빛이 나는 고마리 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꽃들도 들어오고, 약간, 그러니까 여기 또 구례가 세계 최초로 아파 박물관이 생겼고, 또 매년 아파 대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아, 꽃? 너무 많네. 이런 야생화들이 많네. 그래서 한번 꽃으로 뭘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게 이제 아파를 저는 시작한 거죠.

0: 아파 공예가 최인규 씨. 그 맞은편에 앉으니 아내 김은숙 씨인데요. 아내는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땀 한땀 전통 자수라고 하지요.
1: 우리가 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자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전통 자수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전통 자수는 이제 한가닥으로 그 결을 표현하고 그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명암을 다 주고 그러는데 은은하게 그게 보면 볼수록 뭐랄까 감동을 준다고 할까 화려하지 않지만 예.
0: 아내 작품 소재 역시 꽃인데요. 소박한 아름다움이 참 매력적입니다. 굴에 정착한 지 14년째 부부 예술인입니다. 남편 최인규 씨는 철도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출장을 왔다가 그만 구례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기어코 아파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2: 구례가 좋아서 왔겠죠?
3: 두 분 다?
4: 아니 저는 이 사람이 가자고 가자고.
2: 제가 많이 졸랐죠.
4: 네.
2: 뭐 출장지로 왔다가 처음 출장지로 여기를 왔었는데 예, 한 2월 달에 왔었는데 산수유 꽃축제 뭐
3: 그때
2: 관련해서
3: 오셨군요.
2: 왔었는데 네 그때 보고 조금 좀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3: 그래서. 아니 남편분이 이렇게 반해서 부산에서 구례로 온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4: 아니요 한 6개월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켰어요.
3: 너무 좋다고.
4: 너무 좋다.
3: 세뇌를 당하셨군요.
4: 가면 너도 좋아할 거다. 우리 가서. 거기 가서 살자.
3: 어머.
4: 6개월 한 계속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고 싶은데 그럼 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2: 이제 집사람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14년 전이네요. 와가지고 이제 풀 집이 좀 크니까 이제 풀매는 게 일이었죠. 네.
3: 세상에.
2: 돌았으면 네. 또 풀이 나니까.
3: 맞아요. 풀은 그래요. 네. 씩씩하죠.
2: 처음에는 이제 호미로 매다가 에이. 이제는 뭐 이제 기계를 이용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보다는 네. 이제 본인 걸 조금 찾더라고요.
3: 오, 네. 혹시 지금 살짝 후회가 올라오고 있나요?
1: 근데 또 지금도 좋고 같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네, 그 결정이 후회는 안 해요.
2: 아까 보셨던 숙부쟁이.
3: 이뻐라.
2: 네, 숙부쟁이.
3: 진짜 예쁘다.
2: 네.
0: 이쯤에서 저도 아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지요.
2: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0: 꽃잎과 줄기를 신중하게 골라 제 느낌대로 배치를 해보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꽃은 모두 담을 기세로 했습니다.
3: 뒤태가 아름다운.
2: 네, 네, 네.
3: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2: 아니요. 저 선을 여기다 조금 맞추면 어떨까요? 아. 여기 밑에 들어가는.
3: 들어가는
2: 부분.
3: 것 때문에
2: 그 건들면 안 되는데. 눈꽃.
0: 스승님의 조언을 받아가며 완성해 갔는데요.
3: 난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2: 한 번도 안 해본 배열입니다.
3: 그래요?
2: 네. 그래서
0: 어설프긴 하지만 액자에 넣으니까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3: 저기요. 이거 봐요.
2: 아 예뻐요.
3: 괜찮아요? 우와 생애 처음 해본 건데 이거 이제 곧 우리 산수유 축제가 있거든요. 예 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해놓으라고 여기다 사인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하니까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0: 제게는 생소했던 아파 지켜볼수록 은은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피어있는 순간을 눌러 시간 속에 붙잡아두는 예술, 그것이 아파입니다.

독특한 이름의 다리를 찾았습니다. 이름하여 두꺼비 다리입니다. 고려 우왕 때 왜구들의 침략을 수만 마리 두꺼비가 울음으로 알렸다고 해서 두꺼비 섬자, 섬진강이 되었지요. 아름다운 봄 여행이었습니다. 굴의 구석구석에 봄과 봄의 사람들. 굴의가 아름다운 건 그 가운데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봄이 기대가 되는 이번 봄 여행,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섬진강을 따라 오르는 봄. 그러나 봄은 굴의 사람들에게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넉넉하고 포근한 미소들. 굴의 진짜 봄이었습니다.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을 안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2: 네!
0: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삐약아, 저기 좀 봐.
2: 응?
0: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2: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약아,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2: 정말요?
0: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2: 네, 좋아요.

물고기 풍경은 물 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 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0: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에너지 전력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2: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3: 한 번에 빠져갑니다.
1: 26도로 걸어준 거 전략을 전략적으로.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 민요. 경기도 강원도와 맞닿아 있지만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서도민요.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를 간직한 경기민요. 산새를 닮아 굽이치는 가라 메나리조 동부민요. 멋과 풍요, 흥과 한이 어우러진 남도민요. 삶의 동반자이자 공동체 문화를 품은 제주민요. 오늘의 유람지는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우리 민요로 유람가세.

0: 미녀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팔도강산 미녀유람. 그 두 번째 시간은 천안삼거리와 릴리리아로 시작해 봤습니다.
1: 네, 우리 어린이들이 민요를 배우고 또 즐겨 부르는 걸 보니까요. 아, 역시 민요는 우리 모두의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민요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다라는 것을 공연을 통해서 또 실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네. 하여금 연주하면서 소리하니까 더 예뻐 보이고 그쵸? 멋져 보이는 거 있죠. 아, 게다가 천안삼거리 가사에 능수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능수버들은 천안시를 상징하는 나무로 지정이 됐고 또 천안 가시면요 가로수로도 능수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하면 천안 가서 호두가 좀 먹어야지 뿐만 아니라 능수버들 봐야지 라는 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민요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곤 하잖아요. 이번에는 민요가 삶의 동반자이고 또 공동체 문화이기도 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한철 씨 제주도 여행 좋아하시나요?
0: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제주도 가는 건가요?
1: 네.
0: 제주도 풍경이 일단 아름답죠. 드넓고 푸른 바다가 있고 돌담길도 정겹고 게다가 육지하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만 만들어진 예술들, 문화들, 풍속 같은 것들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투리가 또 제주도 하면
1: 그쵸?
0: 이게 우리 말이야?
1: 맞아요.
0: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말이 바로 제주도 사투리인데요. 혹시 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1: 예전에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0: 몰랐죠.
1: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 제목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제주도 사투리가 있었잖아요.
0: 네.
1: 내가 속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공항에 써 있는 말 혼자 없어에 혼자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서 오세요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걸
0: 맞습니다.
1: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민요 너영나영은 네. 너랑 나랑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죠.
0: 그렇군요. 자, 너영나영 말 나온 김에 한번 감상해 볼까요?
1: 네.
0: 너영나영뿐만 아니라 오돌독이도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 속에 한라산, 서귀포, 백록담 등등 제주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귀쫑긋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그럼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나영 오돌독이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노영나영과 오돌독이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1: 네.
0: 제주도에서는요, 생활용품을 두드리면서 소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말이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요.
0: 예.
1: 왜물 항아리를 허벅이라고 하거든요. 이 허벅을 두드리기도 하고 또
0: 장구처럼?
1: 네, 그리고 해녀들이 물질을 할때 쓰는 태확이라는 게 있는데
0: 예.
1: 태확을 덩떡쿵 덩덩
0: 매쿵.
1: 이어도
0: 이어도
1: 사나 이어도
0: 사나.
1: 사나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장단을 맞추는데요.
0: 네.
1: 그러고 보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민요를 불러왔구나라는 것을
0: 오.
1: 다시금 알게 되죠.
0: 그래서 민요를 삶의 노래라고 하나 봅니다. 악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하면 되니까요.
1: 네.
0: 우리 삶이 담긴 노래, 미녀 여행하고 있는 팔도강산 미녀 유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1: 그럼 이번에는요, 제주도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자주 찾는 곳이죠. 강원도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0: 오, 좋습니다.
1: 강원도는요, 설악산도 있죠. 동해바다도 있잖아요.
0: 웃었음.
1: 맞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시죠. 그만큼 송강 정철 선생님께서 이 강원도 지역의 절경을 담은 관동별곡을 남기실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0: 맞습니다. 경치가 좋은 만큼 좋은 음악도 더불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의 민요를 동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또 대표곡은 정선아리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맞습니다. 아리랑 하잖아요. 근데 이 정선아리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이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또 현지에서는 아라리 또는 아라리 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특히 이분이 부르는 정선아리랑 정말 유명하던데 오늘은 또 어떤 느낌으로 느껴질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인 명창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만나보겠습니다.

0: 애틋한 가락과 긴 여운 속에 삶의 이야기가 담긴 정선아리랑 감상하고 왔습니다. 노래해 주신 김영인 명창 모시고 미녀 같은 삶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1: 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김영임 선생님께서는 경기 명창이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정선아리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으세요.
2: 정선아리랑 네. 제가 무대에서 워낙에 많이 불렀고 약간 메나리조의 소리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서정적인데 상당히 그 감동을 갖고 있는 소리예요.
1: 네.
2: 예. 뭐라 그럴까 그 굽이
1: 산새처럼
2: 네, 정선의 그 아름다운 산새를 얘기하듯이
1: 그래서 경기 명창이신데도 이 동부민요 하면 또 선생님이 확 떠오른단 말이에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더 특별한 정선아리랑이었던 것 같고요.
2: 아, 감사합니다.
0: 선생님은 서울 토박이시잖아요.
2: 네, 전 서울 토박입니다.
0: 어린 시절에 네. 경기 민요 많이 듣고 부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런 소리 집에서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레코트 상점에서 뭐 이은관 선생님의 소리, 뭐 안비치 선생님, 이윤주 선생님, 묵교 선생님의 소리가 왠지 한번 들으면 제가 집에 와서 노래를 불렀대요.
0: 와.
2: 불렀는데 옛날에는요. 그 참 물들이 참 좀 뭐 아껴 쓰고 이럴 때였잖아.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낙수물을 받으려고 큰 항아리를 그 마당에다 이렇게 쭉 놔요.
1: 맞아요.

0: 낙수를 받으려고. 근데 이제 그 물 없을 때 거기다 고개를 집어넣고 그 바깥에서 들은 민요를 한 번씩 불렀었어요 제가. 그럼 한 알이 아니니까 내가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 그 그런 울림이
1: 마이크를 댄 듯이요.
0: 네. 그래서 너무 우리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저는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죠.
1: 늘 들려오던 소리를 매일매일 부르시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경기 명창이 되셨잖아요.
2: 맞아요.
1: 근데 선생님께서 소리는 물론 잘하시지만 음식도 잘하시고 손맛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이 명절에 특히 좀 잘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음식이 있으실까요? 네,
0: 저는 이제 저희 시댁이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빈대떡을 우리하고는 틀려요. 서울 빈대떡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지금까지 이 사임이 47년째 됐는데 네.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이북 빈대떡 전수를 받아가지고 만두하고 냉면 이 이북분들은 세 가지는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2: 그래요.
0: 네, 그래서 빈대떡을 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래도 엄마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맛이 난다.
2: 오. 네. 선생님이 제가 들었는데 네. 손이 크셔가지고 네. 빈대떡 한번 부치면 몇 장 정도 부치실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정성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네. 부치셔요?
2: 손 많이 가는 부치셔요? 음식인데요.
0: 저희만 큰 이런 채반 있잖아요. 네. 그런 채반으로 한 다섯 개 정도?
2: 와.
0: 그럼 막 어떨 땐 막 많이 할 땐 500개, 300개.
1: 500장, 300장.
0: 네.
1: 와.
0: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시집살이는 아니지만 결혼해서 살을 때 어머님이 다 당신 딸한테 막 싸주고 막 가족들한테 다 싸주고 막 때 되면 막 식구들을 막 불러들여가지고 무조건 저희는 토요일 되면 한 20명, 30명이 기본이에요.
2: 와.
0: 저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렇게 28살에 시집 가가지고. 예.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며느리니까 제가 속으로 어머니를 되게 미워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이제 네, 결혼해서 손녀까지 다 있잖아요. 어머, 제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2: 우와.
0: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음을 이해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며느리님께서 딸이나 자식들한테 싸주는 거는 정말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와. 어머니 깊은 마음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우리네 사리가 담겨 있는 그 민요를 그러니 이렇게 잘 불러주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 이번에도 네. 세월의 깊이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또 민요 준비해 주셨잖아요.
0: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 한오백년 또 그다음에 정말 이거야말로 그 엄머리 장단에 아주 굉장히 흥겹죠. 덩떡쿵 덩떡쿵 덩떡쿵 덩떡쿵 그 엄머리 장단 강원도 아리랑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 네, 김영임 명창의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0: 이런 리듬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엄머리 장단이 멋진 강원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민요는요, 이렇게 다양한 장단을 타면서 노래하는 것이 큰 매력이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민요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동호회 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민요를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3: 네, 저는 민요를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남편이 카센터를 해요.
1: 네.
3: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남편을 돕는 사이에 손님께서 오셨는데 차 안에 꽹과리가 있었어요.
1: 네.
3: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던 민요를 하고 싶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가면은 민요도 가르쳐 주시나요? 이랬더니 아 그렇대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1: 와.
3: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하게 달려갔죠.
0: 꽹과리가 맺어준 민요와의 네. 인연 네. 아주 특별합니다.
3: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1: 근데 제가 듣자하니 우리 민요가 우리 김인숙님의 일상을 싹 바꿔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4: 네,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요를 알고 또 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화병이 사라졌습니다.
1: 아하. 화병이 사라졌어요. 네.
0: 여러분 혹시 화병이 있으세요? 민요를 불러보십시오.
4: 네, 친구들에게도 불러주면 친구들이 화병을 낫게 해주고 또 심적으로 많이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0: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좀 먹먹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뭐 불러주실 거예요?
3: 밀양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날 좀 보이소. 경상도 제 고향의 민요입니다. 밀양아리랑 감상해 보시죠.

0: 흥겹고 신나는 가락이 매력적인 밀양아리랑 들어봤는데요. 힘차고 꾸밈 없는 가락이 갱상도 사람들처럼 솔직하고 허탕한 이런 느낌이 나서 네. 참 좋았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가사에 영남누가 등장을 하잖아요.
0: 예.
1: 이 영남누는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보고요.
0: 오호.
1: 억울하게 죽은 아랑을 기리는 서당인 아랑각도 이 밀양아리랑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네, 민요로 전국을 돌아보는 팔도강산 민요 유람 함께하고 계신데요. 옛 선비들은 방 안에서 그림을 감상하면서 산천 유람을 했다고 하죠.
1: 맞습니다. 이 그림을 벽에 쫙 걸어놓고 이 그림 속으로 싹 들어가서 명승지나 산천을 거니는 상상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민요 유람과 이 비슷한 풍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0: 네, 그림 대신에 TV 화면 딱 열어놓고 팔도강산 여행하고 계십니다. 자, 민요로 전국의 명승지와 산천을 돌아보는 팔도강산 민요 유람. 이제 마지막 여행지만 남아있는데요. 과연 여기는 어딜까요?
1: 네, 이제는 제 고향이기도 하지요이 전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빠밤.
1: 네, 전라도는 맛과 멋의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술의 고장, 예향의 고장이라고도 하죠.
0: 그렇죠.
1: 이 남도민요에는

0: 이렇게 굵게 떨어지고 이 곡진하니 애환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내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락들 덕분에 한과 흥이 동시에 담겨있는 멋진 민요가 남도 민요입니다.
1: 네, 자 다음 무대에서 남도 잡가를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노래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0: 육자배기, 삼사는 발라, 개고리 타령, 그리고 서울 삼각산까지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태평양과 이성현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민요를 다 만나본 듯한데요.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처럼 지금 저희가 가볼 수 없는 곳의 민요를 통해서 그곳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지방 민요도 함께 나누었고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저기 멀리 제주도까지 민요로 함께 전국 투어를 한 기분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1: 예.
0: 우리 이한철 씨는 네. 민요 열심히 따라 부르시던데요. 혹시 이번 팔도 민요 유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민요 있으시면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1: 저는 너영나영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너하고 나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한번 불러볼까요?
0: 네네네.
1: 너영나영 두리둥실 놀구요 나지나지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0: 너영나영 너무나 좋은데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역시 이한철님의 목소리로 듣는 제주민요도 들어봤으니 저도 이 즐거운 무대에 함께 한번 해보려고요.
1: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요. 남도의 흥이 담긴 민요를 제가 골라봤거든요.
1: 예?
0: 성주풀이, 남원산성, 그리고 진도아리랑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1: 네, 역시 마무리는 진도아리랑이 최고죠. 박예리, 김유리, 신유진 씨가 함께하는 남도 민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도강산 민요유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팔도강산으로
0: 민요유람 함께.

다 먹어.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욕자르고 행이 잡고 배 안 꼬고 이웃집에 밥벌치기 잠잠히 희갈기와 배갈고 발목 털고 한밤 주무르물고 호모가는 애기들께 담배 달라 실러보고 정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뒤로 살짝 돌아가 복창 입을 대고 훗!

저 면이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nto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아니 나란히 너 어절 씻고 들어간다. 겨울바지는 손바지 겉바지는 무신바지 가을바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악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맵쇼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씨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씨,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씨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1: 네, 소리맵씨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 또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 또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캡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씨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님이. 다 같이 저희도, 손을.
3: 저희도 소리맵씨도 같이
4: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1: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들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맞죠? 내 바지는 나 발바지 얼씨구야.

여름바지는 모실바지 가을바지는 겹바지 양복바지는 긴바지 건달바지는 청바지 신사바지는 두둑바지 대바지 겹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쟁이 스타킹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하세요.
0: 에? 일하세요. 일하세요?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이제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예,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2: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2: 추남이 아닌
0: 석.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0: 주세요. 다시 시작.
1: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2: 석.
1: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 이렇게
4: 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산타하세요.
3: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4: 무슨 밤?
0: 그쵸,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5: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파.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1: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1: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어머님.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1: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네.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1: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1: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3: 네, 좋습니다.
0: 와우. 와우.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0: 합니다.
2: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2: 닮았죠.
0: 아,
3: 진짜 웃는 모습이.
5: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6: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7: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5: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7: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3: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8: 아, 네, 멜로디.
0: 와,
8: 네.
0: 와 박수 여러분.
3: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색깔 좀 오네요.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나왔어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소연 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1: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0: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2: 네. 잠시만요.
1: 네. 네. 그러면 어머니 나. 네.
3: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1: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2: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까 나가셨는데
0: 자, 렛츠고.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냈기 얼씨가면은 좋다라는 것이었다.

0: Kid.
1: I love you, baby. Na na na na.
2: I love.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 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2: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5: 업고 놀자.
6: 아,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7: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인사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2: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항상 좋았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예전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같이 절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현대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질 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우 30년 나는 소리꾼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30년을 이렇게 소리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만들어오고 지켜가고 그러면서 30년을 이어온 지금 김용우 씨의 첫 무대를 보셨습니다. 사실 무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첫 무대부터 나를 이렇게 울리네 싶을 정도로 그쵸? 절절한 그 울림 있는 노래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김용우 씨가 민요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출발점 같은 곡이 됩니다. 첫 민요 스승인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에 크게 이제 울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직접 진도에 찾아가서 배우고 온몸으로 그 진도의 깊은 멋을 배워서 익혀오고

그 뒤로 팔도를 다니면서 우리의 소리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김용우의 음악이라는 것을 이뤄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 곡 한 곡 따라가시면서 아, 이 사람이 3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음악을 만들었구나를 한번 쭉 보실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너무 벅차서 말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곡은요 시선 뱃노래예요. 시선이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시선이라는 게 뭔지 아실까요? 시선이 옛날에 땔나무 같은 그런 물자를 수송하는 배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뱃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그 안에 그들의 애환과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만남과 이런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노래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주시면 김용우 씨가 나옵니다.

너무 좋으셨죠? 아니 첫 무대에서 그렇게 사람 막 눈물나게 울컥하게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흥을 돋우다가 박수 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또 막 힘차게 막 노젓는 남자들의 힘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한없이 또 이 우리의 설이 한들을 막 표현해줘서 축 늘어지기도 해주고 이게 우리 소리의 뭐랄까 매력인데 그거를 한껏 지금 표현해 주시는 김용우 씨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 전국의 소리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을 서도 소리를 만나시도록 좀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도 액막입니다. 액막이 아시죠? 황해도 굿 중에 만수바지 숭거타령이라는 게 있대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접한 곡들입니다. 근데 이 두 곡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애군을 막고 평안과 복을 빌고 건강을 비는 네, 그런 소리를 서도 특유의 또 멋짐 그리고 또 묵직하고 능청스러운 맛까지 여러분께 함께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그동안 뭐 30년 동안 저 같은 사람과도 인연을 맺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리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인연을 맺어 오셨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무대를 함께 꾸며 주십니다. 이번 노래 이번 무대에는 서도소리 박초현 님이 함께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절시구나 아 절시구나 아니 물진 못하리 지척동방 천리도인 바라보기 막연구난 해나적격황 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막연구나 인적이 끊겼으니 차라리 이제 갈

돈본이 저걱정이 돈 감아서 보여진다면 소경이라도 되어 제일 거냐 쓰고 절 쓰고 재워져 좋네 한예 놀지는 못하리

방실 방실 웃는 꽃들 오절 오절 은수가들 치즈바벤 동날생 졸졸 뛰는 물소리라 앞집에 소탈기 꽃길 뒷집

금상촌 가자네 애교원 사뿐 사뿐 아기장 아기장 흐느

0: 번지르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주세요. 박예리 씨입니다.
1: 네. 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오라버니께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네, 달려왔습니다. 네.
0: 아니, 정말 그 제가 전화 한 통화로 야, 이리야, 이번에 그 나 30주년 했는데 바로 올 수 있지? 어머, 오빠, 당연한 것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는지 우리 박예리 씨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1: 제 이름을 박예리라고 쓰고 박의리라고 읽습니다.
0: 야, 의리가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 같이 할 수 있는 음악들이 뭐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네. 그래도 우리가 또 몇 번의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바투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모시게 됐는데 너무 잘 모신 것 같죠?
1: 감사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김용우 오라버니께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든지 여기 막 꿀이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달달함으로 우리 마음을 어딘가 응어리지고 맺혀 있는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다 사르르 춘삼을 얼음 녹듯 스르르 사르르 녹여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런 멘트는 얼마를 드려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1: 진정한 마음이라고 알아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오늘 김용우 오라버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대 계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저 어떤 대목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0: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아, 팜플릿에도 안 나와 있어 아무것도.
1: 그러니까.
0: 네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0: 자, 우리 정말 요즘 너무 바쁘고 또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축하해 주러 오신 박예리 씨의 사랑가 아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일 적에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너방 김용우 오라버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오라버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노셨다고 하더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고 나네 사랑이야. 이 내 사랑 이루다 아 내 돈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대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라라라라라라라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분 북도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 허니 외가지 단 참해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지금 털털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 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온 허라태를 보자. 아짱 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그두 서라 햇속을 보자. 아 내 돈 내 사랑아.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저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놀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재미난 일이 참 많지야. 둥둥둥 내랑군 오호 둥둥 내랑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랑군 도련님 부럽고 노니 좋을 후자가 절로 나 부용 자격 모란화 탐화봉

보를산 송은이 강수권 암정 송군남포 불승정 부인 물견 송아정 한담대수의 이유정 삼태역경백과안조정 주황인정 북극업서방정 지마음 밀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향신

뭐라고요? 어쩜 좋아. 그러실 줄 알고 혹시 몰라 3곡을 더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네,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 좋아해 주실 곡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박예리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100주년에도 함께해요.
0: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 한 12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가를 가고 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거의 9개월 동안 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중년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공연하는 건 다신 하지 말자라는 그런 정말 뼈에 사무줄처럼 정말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제주민요를 쭉 연결해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아마 이 노래가 아마 여러분들을 팬카페에 오게 하고 또 그 팬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저와 함께 우리 국악에 대한 새로운 시선, 시각을 갖게 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많은 대중들한테 소위 말해서 좀 뜨게 한 유명하게 만든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께 제주민요 용천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 민요는 다른 지역의 민요보다 좀 독특한 그런 선율 진행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가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부르면서도 참 이런 노래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 좀 많이들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천검이라는 곡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이죠. 뭐 너영 나영, 그리고 밭을 맬때 불렀던 아외기 소리, 이런 노래들을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노래를 듣고 또 체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래만이 어떤 독특한 그런 맛과 멋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해 주는 노래들이죠. 너영 나영, 그리고 신아외기 소리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곡, 세 곡을 쭉 가서 한번 불러볼 텐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제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아, 저 노래지?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따라해왔을 법한 그런 노래, 재미나고, 신명나고, 그리고, 아, 저 하면 또 생각나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고, 크게 따라 불러도 좋고, 예. 그게 하기 싫으면 가만히 앉아서 계셔도 좋고, 그냥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누이 동생, 예, 조카까지 다 편안하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곡은 뱃놀이 할 텐데, 뱃놀이 할 때는 뭐 여러분, 같이 따라해도 됩니다. 자, 갈게요. 불어라, 불어라. 거기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이제 그만 만대.

부르르 작작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작작 부르르.

0: 얼려차 불어라.
1: 발수!
0: 빠잘! 춤 인사 한번 할까요? 세고나 들어와요.

잘 뜬다 봄바도 잘 뜬다 지리고 지리고 잘 뜬다 봄바도 잘 뜬다 지리고

반성남성으로 발조감성마다 동남부의 반성 각설이 나섰네 각설이 나섰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내일에서 노래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어이 죽지도 않고

0: 어머 왜 이러세요?
1: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콘서트를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저도 뭐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고 진짜 1년에 몇 번씩 콘서트 하면서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3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노니까 참 좋긴 좋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가고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뱃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밴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다 같이 큰 인사 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자, 매우 차라.

7월, 8월, 3, 5월, 4, 10월 오동지 육서 딸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건국혁명 대한민국 금일금 자치극 정성 발언으로 삼재 반란 우한질군은 영이 소멸하고 동서남북 48방 왕래 출입에 상봉 길경하고 불봉 제양하며 제수대통 문수대길 학업자 학업성취 사업자 사업성취 사대강건 육군청정 심중소국 여의원만상 지지발언이요.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제가 뒤에서 가만히 오늘 이렇게 쭉 공연을 듣다 보니 언뜻 드는 생각이 그 아주 그 수련을 잘한 아주 고급 셰프가 오늘 하루 여러분께 그 아주 멋진 뭐 미슐랭급 코스를 잘 차려서 하나하나 코스를 다 엄선해서 여러분께 대접한 느낌?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진짜 이 고급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먹었구나.

느낌이 들고 아 이게 김용우의 우리 소리였구나 그래서 소리꾼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코스에 정말 글쎄요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는데요. 테마가 아리랑입니다. 네, 아시죠? 전국의 모든 소리를 연구하고 수집해 온 그의 30년을 아리랑의 줄기로 여러분께 마무리 무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김용우 씨는 전통곡을 편곡을 한다는 것은 전통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다. 전통이 가진 본래 생명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또 그가 만들어낼 앞으로의 30년, 아까 박예리쌤은 100년 기념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앞으로 만들어낼 우리 소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무대 아닙니까? 네, 그 기대를 네. 그 기대를 아리랑의 줄기로 여러분께 마무리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정선 아라리와 역금 아라리 그리고 미량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렇게 여러분께 엮어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 두 시간을 준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또 앵콜을 하셨으니 전지 일반적인 앵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봐서 오늘은 좀 예, 그냥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냥 짧게 하나 하고 가도 돼요? 저 정말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게 있는가요 혹시? 다 했죠? 그러면 저 목이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조절이 잘 안 돼서 마무리는 참 이 밤이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밤을 빨리 좀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다가 이 밤은 왜 이리 길어 그림이 그리운간 그림이 그리웠었기엔 밤이리겐가 밤은 적정야 심판된 침볼 안석에 잠 못 들온 몸부림에 시달리어 꼭혀 달은 누렀구나 오늘도 어떤 눈으로 새벽 맞이를 하였구려 얼씨구절씨구절씨구 지와져 줬네 한

0: 감독님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에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간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겼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감독님 데뷔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회원 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 예. 미구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국악 꿈나무들이 지원서를 내줬는데요. 10명만이 이 본선 무대에 쓰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1: 나 예.
2: 아 귀여워.

0: 무대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감과 그리고 귀여움
1: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0: 얼수를 누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언니 잘했는데? 아, 왜 한 개밖에 안 준 거야?

0: 국악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다음 참가자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파워 몰입러. 그리고 마라탕으로 뭔가 좀 흥이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붙는 수식어가 최연소 참가자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좋아하는 조아서입니다.
2: 어, 최고 있어. 얼씨구.
3: 세상에. 어, 박이 아주 정확하네.
4: 어, 얜 진짜 타고난 것 같은데?
2: 범 내려온다.
4: 되게 좋아하면서 부르는 게 느껴져요.
5: 좀 잘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6: 아주 귀한 네.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지 않을까.
0: 과연 이 국악 삐약이가 어떤 몰입력 가득한 무대를 보여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7: 5살인데

0: 와서는 놀이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춤도 잘 추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즐겨하는 이런 친구예요. 어느 날 저 국악해요 이러더라고. 판소리 배워요. 그래서 아서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주막에 들어 시작!
2: 주막에 들어
3: 주막 근처 산에 봉사 중에 밤중
4: 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막 도드라지

0: 지는 부분이 있어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울이 딱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서의 본 면모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힘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더라고요.
1: 우리 아서 탕후루 춤도 잘 춘다고요?
2: 네.
1: 탕후루 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3: 음악 큐! 선배, 나라탕 사주세요.
4: 그래, 가져.
3: 선배, 혹시

0: 만 5세의 우리 조 아서 양의 무대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감정선이 이 무대에서 수놓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조 아서 양이 지금 얼쑤를 일단 밟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1: 얼쑤 버튼과 상관없이요, 아서 양이 음감이 너무 좋아요. 7살 때 저는 뭐 했을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감도 너무 좋고 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슬픈 노래를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2: 우리 아서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부르나요? 쑥대머리?
3: 친구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2: 어떤 친구?
3: 좋아하는 친구요.
2: 슬펐어?
3: 네.
2: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서.
3: 감사합니다.
2: 네.
3: 잘 크겠습니다.
4: 아유.
0: 네, 우리 조 아서 양의 창창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서 양 고생했어요.
3: 네.
5: 아서 양 잘했어.
6: 아서 양 잘했어.
3: 그냥 꿀떡.
0: 다음 참가자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고막 요정 꿀보이스 코너러버.
7: 코너러버.
0: 기호강 미녀소녀. 코너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코인 노래방. 예, 그거 맞습니다. 꿀보이스를 간직한 기호강 미녀소녀.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귀호강 미녀소녀 이마린입니다.

0: 가장 함께하고 싶은 멘토는 추다혜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추다혜 선생님은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고 서도 민요를 전공하시고 대중화 하시기 때문입니다.
1: 이게 누가 시켜서 대본처럼 외워서 나온 거 아니죠?
0: 아니에요.
1: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어떤 거 가실 건가요?
0: 제가 준비한 노래는 김남봉과 자진남봉과입니다.
2: 아이고,
1: 이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요.
0: 네.

0: 귀를 진짜 의심케 하는 그 고음의 향연, 정말 대단한 무대를 펼쳐줬던 우리 임하린 양이었습니다. 먼저 추다해 멘토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얼수를 주셨는데 심사평 전해주시죠.
1: 왜?
2: 이 얼수 버튼이 좀 작아지고 제가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만 눌러가지고 잠깐 당황을 했었는데요.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3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니까 처음에 좀 느리게 시작을 했으니까 발림이나 어떤 제스처가 그것에 맞게 그것까지 연구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한다면 정말 좋은 민요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대 너무 좋게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나중에 미래에서도 서두수리를 잘 알리고 대중화하는 멋진 임하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너무 기특한 우리 임하린 양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린 양 고생하셨어요.
3: 감사합니다.
4: 잘했어. 올라가. 가서 다른 애들 응원하고. 알았지? 화이팅. 잘했어. 최고야.
5: 잘하고 왔죠.
6: 야, 잘했어.
5: 야, 우리 장현이 너 네 다섯 개 받을 줄 알았는데.
6: 그러니까 네 개 정도 받을 줄 알았지.
0: 다음 참가자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아, 보릿고개 그리고 감성천재 리틀 이봉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이봉근 멘토님께 한 말씀 안겨줄 수가 없는데 이봉근 멘토님께서는 이 악동을 보고 아, 나의 어릴 적이 좀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다고요?
7: 제가 어렸을 때 경원 그 학생처럼 생겼었거든요.
0: 과연 얼마나 닮았을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리틀 이봉근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8: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아, 닮았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 천재 민경원입니다.
11: 잘생겼다.
12: 와, 반가워요. 우리 생각나요.
13: 아이야 뛰지 마라 해꺼질라. 엄마 우린 가난하지만 나에게 늘 함께하는 판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야.
11: 저 초등학교 저렇게 생겼었어요.
12: 아, 진짜? 너? 정말
11: 근데
12: 진짜요?
11: 저렇게 생겼어가지고 보면서
12: 나 같은
14: 경원.
15: 안녕하세요.
16: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는 인천 대정초등학교 5학년 2반 민경원입니다. 2학년 때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권유를 받아서 취미로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배운 건 작년부터예요.
17: 공연장에서 지켜야 되는 감상 예절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반의 감상 예절을 실습하도록 도와줄 우리 반의 친구가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18: 그렇죠. 자,
19: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해동 청포람의 설리

0: 부르다.
1: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제 흥과 끼를 모두 다 발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가겠습니다. 파이팅!
2: 아, 오, 얼씨구!
3: 얼씨구!

진짜 괜찮았거든? 하루, 이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제는

0: 네 개 받았다 이거 네 개 받았다.
1: 이야 정말 무대를 압도하는 그런 감정선이었습니다. 제가 무대 뒤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이봉근 멘토님이 얼수를 주냐 안 주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본인의 좀 과거가 떠올라서 뭐 일부러 준 거는 아닌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적 갈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 전통에서 창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예, 얼쑤 버튼을 눌렀습니다.
3: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그 기본기에서 트롯을 불러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힘을 쭉 빼고 더털너털하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아 연기도 할 줄 아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원 씨 소리 열심히 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얼쑤 네 개를 받았던 우리 민경원 군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아이고
5: 가자 가자 잘했어 잘했어.
1: 그럼 아홉 번째 참가자의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시태그로 공개합니다. 이번 참가자의 해시태그는 해금 댄싱 퀸 그리고 까치발 연주 해금 영재입니다. 커다란 박수로 해금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6: 오, 의상이.
7: 의상이 화려하네요.
8: 화끈하다.
9: 안녕하세요. 해금 댄싱 퀸 김아린입니다.
10: 네. 뭐야? 잘하네. 어머나.
6: 어이구.
10: 재밌는 게 해금은 원래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서서 하는 게
6: 어렵죠.
10: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게
7: 강일 선생님이 살짝 연상이 된다. 네. 왜냐면 액션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선생님이 딱 강일 선생님이잖아요.
4: 네. 이제 전통자세라고 하면 약간 좀 미녀나 아리랑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K-POP이라고 이제 해금 선조라고 정확이나 뭐 그런 등등의 섞어가지고 하는 걸 약간 좀 더 좋아해요.

0: 아린이 해금 소리는 힘이 있어요. 힘이 좀 느껴지고 또 아린이가 흥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흥도 같이 묻어나는 매력이 있습니다.
1: 나머지는 나중에 경연에서 보여줄 거야?
2: 네. 제가 준비한 곡의 제목은 유니버스입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곡과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 그리고 해근 선조 중 자진모리를 같이 연주해요.

0: 조심했겠다.
1: 아유 어려웠겠다. 저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했어.
2: 고생했겠어.
3: 진짜 너무 애썼다.
4: 다채로운 선율과 정말 무대 구성으로 메들리 연주를 해줬었던 우리 김아린 양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얼쑤 버튼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멘토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5: 그 해금이라는 것에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라고 했을 때 선곡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얼쑤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즐겁게 준비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혹시 준비하면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6: 그냥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5: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고.
7: 네, 스트레스 없었어요.
8: 전 아린 양의 그 영상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도 춤을 추면서 해금을 했던 생각이 드는데 아린 양의 산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멋진 산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6: 앞으로는 좀 더 연습하고 산조? 네,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게요.
7: 네.
4: 네, 산조를 집중적으로 연마하겠다는 우리 김아린 양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와. 우와. 너무 산조 잘하는데 해금을 네가 널 알리고 싶어서 춤도 같이 춘 거잖아.
2: 아유 이게 버튼 받기가 어렵지.
9: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되긴 해요.
2: 취향이야.
9: 이제 얼마 취향이, 안 남아서.
2: 어쩔 수 없어.

0: 국악 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벌써 마지막 악동 참가자를 만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열 번째 참가자의 해시태그는 무엇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예, 지금 세 가지 해시태그가 제 눈에 지금 띄었습니다. 본투비 가야금 보이 그리고 뭐 귀미남.
1: 사실 근데 제 시선을
0: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것은요 예선 1위라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혹시 우리 이봉근 멘토님께서는 좀 생각나는 친구가 좀 있으신지 한번 좀 귀띔해 주시겠습니까?
2: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었어요. 왜냐면 집중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악동의 기질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면에서는 명인의 또 기질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강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과연 우리 멘토분들이 떠오르는 그 악동이 지금 무대에 서게 될지 지금 무대로 초청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 오, 잘생겼네. 아이고,
4: 귀가 그냥 잘생겼네.
5: 진짜 귀미남이다.
6: 귀가 미남이네. 어우, 귀가.
7: 안녕하세요. 본투비 가야금 보이 김우혁입니다.
4: 귀가 아주 부끄네.
3: 나도 귀 봤는데. 나 귀 봤는데.
6: 그러니까 관상이.
4: 관상이 너무 좋아.
3: 와, 쟤는 음악하려고 태어났네.
4: 응, 그러니까요. 음악을 되게 사랑하는 신중하다. 느낌이 딱
3: 그리고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진지한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8: 급사 어른의 연주를 보는 것 같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9: 들어요. 아주 좋은 연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코 쉬운 연주가 아닌데 지금
8: 그러니까요.
9: 연주를 한 게

0: 경연자 중에는 가장 최우수네요.
1: 아, 나이는 가장 어린데 네? 수상 경력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구례 가야금 경연대회를 나갔었는데 첫 대회인데도 동상을 탔었고 부평 국악 경연대회 2등 금상을 탔었고 목담 최승희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었고요.

0: 아마야 대웅자로 들어다 깜짝 놀랐어.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디서 왔어?
2: 서울.
0: 2년 했어?
2: 네.
3: 네, 잘 키워주세요.
2: 네네네.
4: 발표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현악 부분에 참가했던 세 명의 경연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 얼씨구 7 5 점수 487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2: 별로 떨리진 않았고 무대에서 연주하니까 좀 행복했어요.
1: 무대에서 연주하니까 행복했어?
2: 네.
6: 이제 힘 빼야 돼. 다음에 제
2: 해왔던 대로 하고 제 기량을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요.
7: 악동 화이팅! 화이팅!

0: 어, 소름 끼쳐.
1: 잘한다.
0: 아, 저 눈물 살짝. 나 소름 끼쳤어.
1: 잘한다.
2: 와, 이거는 인정이다.
3: 이야, 정말 신명나게 이 무대에 열기를 뜨겁게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얼쑤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보다 낫다. 너무 낫다.
5: 너무 여유롭게 되게 집중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 귀 미남답게 중심을

0: 그래서 제 아마 톤도 한 톤 업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땡크 너무 맞으세요?
0: 좋았습니다. 아, 더 업할까요?
1: 아니
2: 많이 업이 되셨습니다. 많이 업이 되셨고
3: 많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멘토분들께 이런 각오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결선 때 최대한 진짜 많이 많이 연습해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악동 화이팅!
5: 잘했어.
4: 얼쑤 버튼을 그 모든 멘토 선생님들한테 일단 받은 게 진짜 너무 진짜 놀랐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악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지금부터 탑5 멘토 멘티 매칭 결과 그리고 탑5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멘토 선생님을 호명하면 함께할 악동을 호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천경 멘토님 발표해 주시죠.
1: 저와 함께할 악동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저와 함께할 악동은 김우혁입니다. 김우혁입니다.
0: 네, 다섯 개의 얼쑤 버튼을 받은 우리 김우혁 군이 자신감 넘치는 가야금 너 연주로 무대를 장악해줬는데요. 탑5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방수미 멘토님, 함께 같이 갈 악동을 발표해 주시죠.
2: 저와 함께 할 악동은 고채희 양입니다. 고채희 양입니다.
0: 네, 역시 다섯 개 얼쑤 버튼을 받은 고채희 악동은 목소리 구성진 맛이 있다는 평을 들었던 참가자죠. 탑5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봉근 멘토님, 함께할 악동을 발표해 주시죠.
3: 저와 함께할 악동은요, 민경원입니다. 민경원입니다.
0: 네 개의 얼쑤 버튼을 받은 민경원 악동이 탑5 진출을 했습니다. 탑5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추다혜 멘토님께 악동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4: 저와 함께할 악동은 박지민입니다.
0: 네, 세 개의 얼쑤 버튼을 받은 박지민 악동, 완성형인 기본기로 멘토들이 모두 인정했던 미녀 신동이었습니다. 탑5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탑5 최종 진출자, 단 한 명의 진출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소원 멘토님 발표해 주시죠.
5: 저와 함께할 악동은 이로아입니다.
0: 네, 두 개의 얼쑤 버튼을 받은 이로아 악동, 뺑덕 연기의 대가를 꿈꿨던 우리 리틀 뺑덕 이로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탑5의 진출자들의 윤곽이 여러분 앞에서 모두 공개가 됐고요. 안타깝게도 탑5와 또 이제 결선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여러분 인사를 한번, 좀 따뜻한 포옹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박수로 좀 화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과 우리 전통 예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찬 기합 한번 외치고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뒤집을 작은 거인이 온다. 국악 신동 발굴 프로젝트 악동!

0: 지우가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
1: 다른 편인 것 같은 느낌과 지우 안 맞았어.
2: 대박! 기원합니다! 아이시구나. 아이가 진건 너무 좋다. 꾸르르르.
1: 아, 잘했어. 왜 울어?
3: 아톰! 대망의 1위!
4: 나도.
5: 아, 내가 여기 몇 번을 왔는지 알아? 내가 여기 지리를 다 깨고 있어, 내가.
4: 오빠가 가이드해줘.
5: 아, 그래. 아, 수박 하나 먹으면 참 좋겠다.
3: 수박사시오! 수박사시오! 수박사시오, 수박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수박이로구나. 친구들, 안녕.
6: 안녕하세요.
3: 잘 지냈어요?
6: 네. 네.
7: 오, 맛있다.
3: 한번 먹고 맛을 좀 알려줘요. 우리 여기 수박도 먹었으니까 여기에 되게 다양한 장소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좀 둘러보고 좀 분위기 전환견 우리 재미난 시간을 보내봐요. 알았죠?
6: 네.
3: 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이동해 볼까요?
5: 우와, 저기 뭐야?
3: 어떤?
5: 뭐야 저기?
3: 어디?
5: 저기 성벽 같은 거 뭐가 있는데? 와,
8: 멋지다.
3: 우리 저쪽 집 한번 가볼까요?
5: 여기요?
3: 네, 저기 집.
5: 여기는 뭐 무슨 집이야?
4: 여기도 바닥이다. 잠깐만, 내가 뭘 본 거지?
3: 그리고 여기도 이제
4: 마네킹 같이 생긴 거다.
8: 사람이 있다.
5: 지금 저희 부채 들고 계시는 분이 신재윤 선생님인가?
3: 여기가 그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신재윤 선생님이 살았던 고택이에요. 그리고 판소리 보면 여섯 마당이라고 있죠? 뭐 있어요, 그 여섯 마당 중에?
8: 향보가,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3: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루지타령. 판소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 틀을, 그 기반을 마련한 대단한 선생님이 살았던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전통 음악의 미래를 훤히 밝혀줄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6: 네!
3: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경연을 펼치는 걸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모이실 거예요. 멋진 무대를 같이 열심히 연습해보자고요. 알았죠?
6: 네!
3: 박수를 쳐도 좋고 서로를 봐. 그리고 관객들도 봐야 돼.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0: 신기하다.
1: 신기하다. 아니 근데 유네스코 문양이 진짜 있어. 뾰족뾰족한 부분이 눈물 같아.

0: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용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인사동에 되기 위해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짐 다 챙겼어요?
5: 그럼
4: 출발할까?
5: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6: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7: 네! 우리가 엄마, 아빠!
6: 김파로과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짐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웰스 펀
5: 인 크레질.
6: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1: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1: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더 오겠습니다.
0: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1: 네, 그럼 네.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막내요?
3: 그건 또 안 되나 봐.
1: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1: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컨텐츠 얘기하려고 했는데
3: 맞아.
1: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사랑가.
1: 예 예.
7: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지.
4: 당당했어요.
3: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1: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4: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1: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4: 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0: 아, 마음껏 하세요.
3: 마음껏 하세요.
4: 네.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1: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0: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1: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1: 그렇죠.
3: 아, 명창이죠.
0: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4: 아니었나요?
0: 그래서 그 정도로
3: 심사위원
0: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4: 맞아요.
0: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0: 네.
1: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0: 네.
4: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0: 네.
4: 그리고 질. 즐겁게 즐기다.
0: 네.
4: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0: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질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질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4: 노래.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3: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0: 아~
4: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0: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4: 네.
0: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1: 카타르시스가 있죠.
0: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3: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팀들이 네.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1: 맞아요.
3: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네,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1: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네.
3: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0: 네.
3: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0: 네.
3: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0: 소리 질러야죠.
1: 소리 지르기 담당. 명창 담당. 명창 담당. 고음 담당.
4: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0: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3: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3: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0: 이야,
3: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1: 맞아요.
3: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0: 네.
3: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0: 네.
3: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었어 이 팀에서는.
0: 네네네.
3: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1: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0: 또 규영 씨는요?
4: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0: 네.
4: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0: 네.
4: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0: 네.
4: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0: 네.
4: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사편제를
0: 네, 네, 네.
4: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0: 네.
4: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0: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3: 네네.
0: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3: 너무 있죠.
4: 무조건이죠.
3: 네,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크라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0: 아 진짜 크레질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1: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0: 네.
1: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 괜찮은데요?
1: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저도 사실 크레이질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질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들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질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주실 맞습니다. 거죠?
1: 네,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0: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3: 네.
0: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3: 네.
0: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0: 네,
1: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불러주셔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0: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8: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9: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10: 명월이 만궁산하니 쉬어간 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하고 구간족이라 유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항이 500금으로 조금 뼈 사갈색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청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어. 신봉사가 아.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여.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뒤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술하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찧읍시다
1: 쓰고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동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간이 중할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모비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빈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다 좋지
0: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딩양헌 주문황돈 술렁가요.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을 나 아유
1: 좋다.
0: 우어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 즉위

0: 타령을 허여보자. 허유 아팡아요.
1: 좋다.
0: 날 그동덩 잘 찍는다. 허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찢어 봅시다.
1: 예.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1: 예.
0: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1: 예.
0: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가요. 보리 삶든 물에 부드받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어유와 방아요 덩덩덩 잘 짓는다.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0: 네, 오늘이 마침 추석날이어서 방아타령이 더욱 흥겹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고요. 유태평양 씨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도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를
1: 했다는 거라.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0: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네.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네.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을 했습니다. 네.
1: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자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네. 또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0: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0: 노래...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그게 들렸다고요?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라면서 웃었던 구간이 술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술술술 들어간다 술술술술 이거 하면서 막 술 엄청 주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건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에.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야.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쓸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 형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진짜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네.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울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울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다

0: 영상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태태현 씨.
1: 맞습니다.
0: 이제 요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0: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솔솔솔솔 들어간다.
0: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1: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0: 네네.
1: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0: 네.
1: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0: 막 찌르고 싶었구나.
1: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0: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1: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0: 작창가의 역할.
1: 네.
0: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1: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극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0: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0: 네.
1: 휘뚜루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0: 그게 되나요?
1: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0: 네.
1: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0: 네.
1: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0: 네.
1: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0: 아 유태평양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1: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0: 먹는 거에
1: 네.
0: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1: 하여튼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그런 곡이고
0: 네.
1: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0: 네.
1: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

0: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그러면 유태평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닭 시킨 크림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 내고 열내고 비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치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훈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음악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명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렸길 바라고요. 남은 추석 연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준비한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6번째 김준수의 아지트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여 제게 조축 당생길 제국 태민한 범현자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씨 안양 능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을 짓고 대궐 앞에는

수가급을 마련할제 왕심리 정용이요 동구 만립의 고로다 종남산한 산내고 과청안악산 화산이 비적 동작강 수구맞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이 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찬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정에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 풀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을 부르랄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은 부모 돌아간 봉상살 공상이 보고 상살이오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 불란살이요 이웃지간 해살살 도정난대 실물살 흙을 아르니 도살이요 돌을 알아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니 들롱살 물로 내리 홍황살이오 바깥 마당에 해룡살이오 지붕 마루 융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오 마루대청의 성주님살 건헌망의 근홍살 안방에 접어들어 이벽저벽벽팥살 대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대 삼신살 화대 밑에는 넉마살 내금신 조왕신 외금신 조왕신 84,000 조왕 대신 하궁에는 금덕기 굴뚝은 물대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마루덕엔 새우각식 곡덕 밭덕 밭대장군 살강 밑엔 댕당각식 일책살 희몰하다가 금일정성제를 바쳐 원강에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학연이 열전 판을 뒤집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 집하루니

넘치는 청춘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연희축제.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진행을 맡은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예로부터 이 추석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물과 농악으로 신명나게 한바탕 놀았었는데요. 과거 마을 마당에서 펼쳐지던 전통의 판이 오늘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집니다. 추석을 맞아 전국 대학의 연희 동아리 그리고 패기 넘치는 청춘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웃고 뛰고 두드리고 때로는 소름돋게 몰아치는 장단과 퍼포먼스까지, 과연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청춘들의 뜨거운 연희 한판,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대결을 공정하고 또 꼼꼼하게 지켜봐 주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 평가단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바로 청중평가단 20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마음을 움직인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팀은 총 6팀인데요. 6팀의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팀은 고집불통인데요. 상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무려 8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서울연합 연희 동아리입니다. 전공자들은 아니지만 오로지 풍물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서 꾸준히 장단을 맞춰온 청춘들입니다. 과연 이들의 고집이 평가단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전통을 향한 고집 하나로 뭉친 청춘들, 고집불통의 고창농악 판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첫 번째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첫 순서인 만큼 아주 긴장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잘했다 쪽이십니까? 아니면 아, 조금 아쉬웠다 쪽이십니까?
1: 근데 이제 무대를 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잘한 것보다 다 자기가 실수하고 아 이때 왜 내 부푼은 떨어졌을까? 아 왜 갑자기 이때 원이 이럴까? 하면서 아,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무대에서 특별히 신경 쓰셨던 뭐 예를 들면 우리 팀만의 색깔은 이런 색깔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2: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아니고 취미로 고창동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력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막 도달하자 그만큼 열심히 하자라기보다는 정말 함께 연습을 하면서 서로 또 마음을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나온 또 그런 시너지와 우리의 어떤 패기, 기세를 보여주자라고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뒤에서 대기를 할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게 네. 눈을 많이 마주치자 네, 그리고 많이 웃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많이 웃을 때 고창동악만의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 팀은 진짜 팀워크가 되게 좋아 보인다. 서로 이 소통을 눈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지는 그런 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번째 순서여서 아마 부담도 엄청 크셨을 거고 또 긴장도 많이 되셨을 건데 우리 전문가 평가단은 이 고집불통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안대천님 이 공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3: 네, 이 팀이야말로 기세였다. 그리고 공연 중간중간에 고갯짓을 요래요래 하는 거 이게 여유거든요. 오늘은 여유가 조금 보였다. 그리고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그래서 기세였다 입니다.
0: 네,
3: 좋았습니다.
0: 네, 다음은 정신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4: 팀 이름이 고집불통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바꾸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팀이에요. 고집불통이 아니라 제가 보는 내내 막 마음이 막 뛰어가서 안아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무엇보다도 연인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만나서 한 팀으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게 우리 연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고집불통 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지시입니다. 오늘 선보일 무대는 동해안 무학을 재구성한 창작곡 개문인데요. 오늘 대학 연희열전에서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개문은 말 그대로 문을 연다는 뜻이죠.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청춘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 과연 짓은 어떤 문을 열어줄까요? 청춘의 패기로 새로운 문을 여는 짓의 계문.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짓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뼈대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는다.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공연도 많이 서고 대회도 많이 나가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이번에 예, 100% 자신 있습니다.

0: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감각이 아주 잘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이 동해안 무악장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했는지 정말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다 같이 같은 군대를 가셨다고?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일단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이 맞아서 군대까지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군대 안에서 팀을 이제 결성하고 나오게 된.
0: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이 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에 가서 우리 이제 사회 나가면은 이런 팀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만드신 거였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 연주하시는 내내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온갖 신명이 다 내려왔구나.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봤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점점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팀은 이름부터 아주 특별합니다. 톡

쏘는 그런 어떤 음료수가 생각나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물놀이 한맥입니다. 사물놀이라는 나무에 새로운 줄기로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처럼 사물놀이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지를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물놀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죠. 꽹가리, 장구, 북, 그리고 징인데요. 이 소리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도 모두 다 다른 그런 악기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이 어떻게 하나의 장단으로 어우러질지 한 건 보면 잊히지 않는 무대를 꿈꾸는 이 사물놀이 한맥의 한맥 사물놀이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방향도 남들이 못하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물놀이 한맥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 번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마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준비하시면서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2: 이 타악의 뭔가의 파워풀

0: 너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 거기서 이제 이팀 이름이 괜히 한 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조금 드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평가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대천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사물놀이를 생각할 때 사물놀이 정통 사물놀이 가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팀은 농악도 들어가 있고요. 굿으로 갔다가 사물놀이로 시작해서 농악으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다채로운 구성이 좀 독특하면서 이 배치도 신기하면서 이게 뭐 MG 사물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신선하게 봤고 의상 컨셉도 좋았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화이팅!
2: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덕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정말 다양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거는 속도감을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그 분위기, 그리고 정말 하나의 맥으로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예, 정말 즐겁게, 그리고 감동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벌써 참가팀 절반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경연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으뜸 연희상이 주어집니다. 전문가 평가단 점수 60점과 청중 평가단 점수 40점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세안대학교 전통연희악과 학생으로 구성된 세안전통연희단입니다. 충남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 전통연희의 멋과 신명을 알리고 있는데요. 전통연희의 매력은 신명과 재미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즐기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통의 신명과 공동체의 힘으로 판을 뒤집을 세안전통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게 자신 있고 학교를 되게 같이 오래 다니기도 해서 호흡이 되게 잘 맞들어지고 이제 세안대학교 전통연예학과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관객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큽니다.

0: 네, 우리 연희의 재미와 멋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특유의 힘찬 가락이 아주 인상적인 세안 전통 연희단의 사물판꽃 만나봤는데요. 혹시 다른 팀과 차별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1: 저희가 준비한 건 전통 사물놀이 판꽃인데요. 일단 이런 대학 연희열전을 많이 나오다 보면 창작팀도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들 각자의 색깔을 좀 많이 하고 싶은 팀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보다 저희가 추구하는 전통, 저희가 보존하고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 전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전통이 좀 더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연희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흰색 천을 쓰는 걸 이제 꽃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청중평가단 분들 중에 아마 이 꽃천이라는 걸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꽃천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또는 여유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근데 오늘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 꽃천 쓴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만큼은 진짜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제 눈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우리 청중평가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꽃천 모양을 보고 어떤 분이 좀 가장 성격이 급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2: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
0: 혹시 어떤 이유에서 고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 사실 원래 모양을 잘 모르긴 한데 뭔가 제일 달라 보여요.
0: 근데 잘 고르셨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이 꽃천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꽃천은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만들어져 있는 꽃천이에요. 모자처럼 그냥 쓰는 그런 꽃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꽃천도 요새는 이제 팔고 있어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일이 이걸 손으로 다 펴서 만들어서 이거 막 3분 안에 못 쓰면 선배들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거 그냥 한번 딱 묶기만 하면 되는 그런 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 아닐까 제가 감히 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이 세안 전통 연희단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 오늘이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의 달도 있지만 오늘 무대에서 여러 개의 달을 봤다. 그동안 많은 상모놀이를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상모 돌림이 있었을까? 그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이 곧 우리의 미래다. 이런 굉장히 큰 그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야말로 오늘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다섯 번째 팀을 만나볼 텐데요.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 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감사합니다. 이 팀은 풍류와 낭만의 시인 이태백의 이름에서 팀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백인데요. 경상, 호남, 경기 농악을 아우르는 삼도 농악의 다채로운 색깔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해 서로 다른 매력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이태백이 달빛 아래 풍류를 즐겼다면 오늘은 이백이 무대에서 풍류를 펼칩니다. 그럼 삼도의 신명을 한 판에 담은 이백의 삼도 판의 올림 만나보시죠.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동학의 매력은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로 하는 연행을 봤을 때 거기서 오는 기운이나 뭐 얼씨구

0: 절쉬고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호흡하는 모습에서 오는 또 에너지들이 있어서 저희 팀은 즐거움이 가장 장점입니다.
1: 200! 200!
2: 파이팅!

0: 네, 200의 신명나는 판꽃 아주 잘 봤습니다. 역시 우리 전통 연희는 이 맛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가 그냥 절로 들썩들썩. 여기에 달은 없지만 진짜 이태백이 달 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이 팀을 보면서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먼저 보였던 게 이 곡갈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 농악을 보러 가시게 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곡갈을 막 꽃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곡갈 쓰신 두 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흔들면 꽃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 모양을 보시면서 감상하는 것도 이 농악 연희를 즐기는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무대를 방금 끝내셨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 하나를 꼽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조금 더 이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0: 웃는 모습을. 네. 그러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신나게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1: 네.
0: 하나, 둘, 셋! 좋아! 맞습니다. 우리의 연희의 매력은 이 소통, 그리고 재미, 그리고 신나는 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은 200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정신혜 님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는 다양한 말로 그 예술에 대해서 격찬을 마지 않죠. 그런데 이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보면서 아주 여기서 또 감동받은 게 하나 있다면 그 몸짓, 숙성된 몸짓이 보였어요. 그래서 와, 얼마나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걸까. 그 자연스러운 몸짓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숙성된 몸짓으로 나온 소리면 당연히 숙성

0: 형성된 몸의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번 공연을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고 정말 또 감동,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3도를 섞어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색깔도 다르고 복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맛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섞어내었다, 그리고 만들어내었다,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좀 기쁘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화이팅!
1: 화이팅!
3: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선후배들이 모여 만든 연희138입니다. 예로부터 이 사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였죠. 오늘 연희138이 펼치는 사자 탈춤의 기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뜨거운 한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연희138의 사자 대무 함께 만나보시죠.

모든 탈출은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일삼팔의 매력은 원래 사자춤 전통 방식이 아닌 앞뒤 사자가 갈라져서 이제 연행을 하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좀

0: 네, 힘찬 사자의 몸짓에서 연희 138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마지막 무대를 마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준비하면서 혹시 힘드셨던 점이나, 아까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사자 탈을 쓰신 분을 번쩍 들어서 밧다리 걸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1: 너무 이게 힘들다기보다 하고 나면 너무 배가 너무 많이 고파가지고.
0: 네, 맞아요. 배가 많이 고프죠.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 여기 끝나고 나면.
1: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와퍼 3개만 먹고 싶습니다. 버거킹에. 네.
0: 와퍼 3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미래의 우리 꿈나무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마 다른 팀분들의 공연들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저것만큼은 내가 뺏어오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우선 다른 팀분들은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창작적인 모먼트를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보면서 이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연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의 마지막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계속 찾아가고 계신데 이거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쭉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4: 화이팅!
5: 오늘 제가 마지막 작품에서 본 가족은 우리 유태평양님께서 사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사자살 어디 있어요? 너무 닮았더라. 혹시 그 얼굴 보고 그대로 만드신 게 아닌가.
0: 그러면 제가 1호로 네. 하고 네. 우리 사자 가족 아까 전에 몇 마리가 있었죠?
6: 5마리입니다.
0: 혹시 그 어떤 모델을 보고 그 사자 탈을 만드셨는지. 저를 보고 했다고 해야 돼요?
6: 네, 알겠습니다. 네.
0: 다시 어떤

0: 분을 혹시 보고 그 사자탈을 만드셨는지.
1: 어, 여기 계신 유태평양님의 이제 얼굴을 본떠서 사자탈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역시 우리 정신혜님 아주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결국 그걸 찾아내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럼 한 말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그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자 다섯 마리가 얼굴이 표정이 다 달랐어요. 아주 작게는 눈썰미, 주름, 수염까지 다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불태웠다. 이제 이런 부분에 깊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사자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통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해체되고 모던화되면서 그야말로 지금과 또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 화이트 계열로 이런 시각적으로 미니멀한 감성을 사실 이 연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께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탈을 또 노출해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던지 그 노출된 모습 그 자체를 또 보여주는 거 모습 또한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창작적 도전 그 열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청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드디어 여섯 팀의 모든 경연이 끝났습니다. 과연 오늘의 으뜸 연희상은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의 점수 집계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평가단 세 분이 각각 20점씩 총 60점을 부여하고요. 청중평가단 20명은 오늘 무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팀을 선택해서 2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단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우리 평가단 여러분들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선택을 받을지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평가단들의 점수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특별한 축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재담과 춤 그리고 노래가 한 대 어우러진 우리 전통 연희의 독특한 종목 바로 발탈입니다. 발에 탈을 씌워 연희를 펼치고 재단과 춤,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은 판놀음의 하나인데요. 특히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발탈보전회에서 대학연희열전을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와 흥으로 새로운 판을 펼쳐줄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축하 무대 발탈을 만나보시죠.

0: 없소. 주인장, 주인장.
1: 아니 누가 남의 집 가게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자꾸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아니 잘생긴 형님이 나 찾으셨어? 아니면 누님이 나 찾으셨을까?
0: 어흥!
1: 아니 깜짝이야. 가만 있어봐. 이게 대체 사람이오 도깨비오 이게? 아랫도리도 없이 조그만하게 반토막으로 생겨가지고 어디 한번 가만 있어. 여보시오.
0: 아유
1: 깜짝이야. 어이 사람이네. 여보시오. 그 웬 사람이오? 그 웬 사람이길래 남의 집 문 앞에서 주인장 주인장 찾고 소리를 지르고 날려 그래. 그 웬 사람이냐고?
0: 그 웬 사람이냐니?
1: 그렇지.
0: 내가 이렇게 반토막

0: 땅으로 조그맣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줄 아셔? 나도 사람이요, 사람.
1: 아, 그 누가 당신들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 말 아니오.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오 그래?
0: 그럼 진즉에 그렇게 물어볼 것이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 어이.
0: 저 원래...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1: 어이구.
0: 유람객이요, 유람객.
1: 하하, 그러니까 당신이 저 팔도 강산을 물은 매주 발듯 타고 다니는 유람객이다.
0: 예.
1: 맞다. 그 참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유람이나 하고 다니다니. 아이 그럼 그렇게 유람을 하고 다니면서 좋은 소식 듣고 여기까지 왔구만 그래.
0: 아이 그렇지.
1: 잘 왔네. 여봐라. 여기가 어디인고 하니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2: 그렇지.
1: 이 우리의 전통 연희를 이끌어갈 미래의 젊은 예인들 이 바로 이름하여 대학 연희 열전 판을 뒤집다 축제 현장이다 그래.
0: 뭐? 응? 뒤집어?
1: 그럼
0: 요렇게? 뭐? 저렇게?
1: 속 뒤집히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 그 잔소리하지 말고
0: 응.
1: 이렇게 만장하신 손님들 많이 오셨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 그렇지.
1: 우리가 공손하게 문안 인사부터 올려드리자.
0: 좋지.
1: 에이.
0: 인사드려야지.
1: 아,
0: 만장하신 손님 여러분.
1: 예.
0: 안녕들 하십니까.
1: 인사 받으십시오.
0: 아따 좋다.
1: 아따고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인사성 안 하는 막내 그래. 여봐라.
0: 네.
1: 그러지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연유꾼들 아주 심팡지게 잘 놀더라. 그러니 우리도 명절 맞이해서 춤이나 쌍 쳐드릴 거라.
0: 좋지.
1: 어이.
0: 무슨 춤을 추랴.
1: 얼치고
0: 만장단을 쳐라.
1: 허튼 타령 칠합시다.

0: 간다! 신났다! 시시시시시! 나춤한출한다! 앉혀!
1: 야 이놈아! 이제 한참 신이 나가지고 이 형님하고 궁둥이가 돌아가려고 오는 판에 왜 춤을 안 추고 그려?
0: 너 이놈 장구 소리에 궁둥이 흔드는 꼴 보기 싫어? 얼른. 안 춘다! 안 춰!
1: 이놈 이제 보니 성질이 콕 돼지 발톱을 우라들듯이 고약하네. 그래 관둬라 관둬. 그래
0: 안 춰 이놈아.
1: 아니 그나저나 네가 아까 전에 그 팔도강산을 그렇게 유람하고 다녔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도 잡가도 잘하겠다.
0: 하! 내가 잡가가 전문이요.
1: 하! 그래? 잡가가 또 전문이요?
0: 아무래?
1: 그래? 그럼 그 전문인 잡가 한번 해볼래?
0: 좋지! 어이. 장난 받아라!
1: 얼씨구!
0: 꽃 사시오!
1: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처녀의 가슴에도 남을 괴로웠다고.
1: 야 이놈아 그만 때려 이놈아 코피난다 이놈아.
2: 야 이놈아 탈바가지에 코피날 데가 어디 있다고. 맞을 짓 하죠? 맞을 짓에. 아니 이렇게 한가위 맞이해서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고 작가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거다 말고 저거다 말고 순열하래 그래. 관둬 관둬 그만해.
1: 아이고 아이고
2: 이방지사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한마당에 나왔으니
3: 그렇지.
2: 오늘 계신 우리 연의자분들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3: 그렇지.
2: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국태민안으로 소리 한번 해드리자.
1: 그렇지.
2: 국태민안의 법년자 시화연풍 돌아든다. 일시한양등극시의 삼각산이기 봉하여 봉황이는 저 생겼구나.

0: 꽉 눌러 대걸지 고 대걸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화각산 각도가금 마련시에 동구제 말리제 백호가 되고 화각산 화산에 비쳐 동작강로 소멸을 제 앞강도 열두강 뒷강도 열두강 24강 건너갈지 흑토선을 타고 가니 흑토선은 부러지고 나무배를 타고 가니 나무배를 썩어지고 종이배를 타고 가니 종이배는 미어지고 철갑선을 타고 가니 철갑선은 가라앉고 여울목에는 물결쌀 들로 가면 벼락쌀이요 대문 앞에는 행이쌀 앞마당에는 고시쌀 풋두막에는 초악쌀 안방으로 들어서니 횟대 밑에는 넝마살이라 이런 살 저런 살 왠간 나쁜 살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근심 걱정 몸에 아픈 거 있으면 다 주시면 우리가 자루에다가 꾹꾹 눌러 꽁꽁 묶어 자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푹 넘어뜨려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대한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안과 태평 북이 공명 차선만대 거부장자 부병장숙 만폭을 누리소서
1: 국가무형유산 발탈보존회의 유쾌한 발탈 잘 봤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한과 가위가 합쳐진 말인데요. 한은 크고 넉넉하다는 뜻.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해서 음력 8월에 가장 크고 넉넉한 가운데, 즉 보름날을 뜻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에서도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명절 선물 3종 세트. 햄, 참치 그리고 종합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선물을 가져가게 될까요? 우리 함께 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이제 한가위 선물 쟁탈전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하게 될 게임 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 룰렛을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8개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 8개의 게임 미션 중에서 오늘은 딱 3가지만 할 겁니다. 각 팀에서 총 3명을 뽑아주시면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는 룰렛을 돌려보고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판을 뒤집을 팀은 어디일까요? 먼저 팀별로 머리를 맞대고 게임에 참가할 선수 3명을 순서대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 작전 A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요란하게 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누구를 내보내야 하나 아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준비가 되셨는데 어떤 팀은 지금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고 있어요. 운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네, 다들 3명 고르셨나요?
1: 네.
0: 3명 고르셨나요?
1: 네.
0: 네, 아주 다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각 팀 여러분들 본인의 팀 대표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룰렛을 돌려주세요. 랜덤으로 나오는 룰렛인데 8개의 미션 중에 과연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 될지 뭐 우와! 제기차기가 뽑혔습니다. 아이고. 자, 추억의 전통놀이죠. 제기차기를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몇 개를 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높이 높이 차셔도 되고요. 짧게 짧게 여러 번을 차셔도 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미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 야,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발에 닿았던 타이밍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제기가 떨어진 시점이 달랐어요. 본인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더 먼저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2: 제가 먼저 떨어졌던 것
0: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기차기에 첫 번째 우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1: 하나, 둘, 셋!
0: 세안 전통연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추석 선물 3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게임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룰렛을 돌려주세요. 과연 두 번째 미션은 어떤 미션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서서히 멈춰가고 있어. 딱지. 번화 돌리. 우와. 이야. 번화 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 번화 돌리기가 연희 팀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번화 돌리기가 굉장한 숙련도가 필요한 미션인데 이 번화도 그냥 돌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높이 띄우고 또 돌리고 받고 현란하게 아주 멋지게 번화를 돌려서 이 여기 계신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번화 돌리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30초 동안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훔치시면 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주세요. 어, 네, 벌써. 자, 가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묘기를 보여주실지. 자, 벌써 10초가 흘렀어요. 와! 네, 자. 20여 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묘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실 수 있을지. 자, 오! 가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있을지.
3: 아이고!
0: 네, 오! 어, 느려지고 있어요. 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거의 30초가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우와! 네, 마지막! 와, 좋습니다. 네, 마지막 표정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고집불통. 고집불통, 지금 번화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우리 고집불통, 어떻게 번화를 돌리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셋, 둘, 하나, 가겠습니다. 고집불통. 오, 네, 번화를 아주 잘 돌립니다. 오, 오. 자, 다리 사이도, 다리 사이도, 다리 사이도 한번, 다리 사이, 그렇죠. 야, 좋습니다. 자, 뒤에 백핸드도. 네, 또 와. 네, 자, 여기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4: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0: 야. 네, 다음 순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한맥팀의 우리 아주 아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은데, 자, 사물놀이 한맥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오, 벌써 돌리기는 합격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얼마나 재미를 주실지, 얼마나 멋있게 번화를 돌리실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네, 담뱃대를 연결했죠. 여기 한 번 더 연결이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안 연결을 하시네요. 네, 자, 다음 묘기는 어떤 게 준비가 되었을지. 네,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15초가 흘렀어요. 반절입니다. 오, 네, 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은 우리 세안 전통 연희단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아, 일단 번화 돌리기는 뭐 무난하게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 좋습니다. 네, 어, 일단 기본기. 오, 이야, 오, 오, 올라갑니다. 와, 와,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자, 네, 또 뭐가 있습니다. 어, 담뱃대 끝으로. 어, 좋습니다. 야, 근데 이게 상세신데 이 번화 돌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케이. 오, 담뱃대 연결. 오, 야, 이 끝에다가. 우와. 다음 순서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표정이, 저게 여유로운 표정일까 아니면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일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와, 박수치기, 박수치기. 번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네, 15초가 지났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떤 묘기가 나올지. 아, 좋습니다. 이야, 저 담뱃대 끝으로. 자, 나옵니다. 와. 자,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자, 뭐가 나올지. 아, 오, 오, 뒤를 돌았습니다. 오케이. 자, 오, 과연,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팀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셋, 둘, 하나, 번화를 돌려주세요. 자, 일단 박수치기부터 시작합니다. 와. 마음 자, 일단 벌써 반을 썼어요. 하트로. 어, 어, 와, 이야, 와, 과연 다음 무엇을 할지. 과연, 와, 와, 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뭐 하나 더. 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는데 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 어떤 것을 보여줄지. 와, 이야.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이제 결정만 남아있는데요. 가장 멋지고 가장 신명나게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게 번화를 돌린 참가자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투표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번화 돌리기의 상품을 타갈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미션의 우승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연희138팀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자, 우승자이시니까 이 남은 선물 두 개 중에 한 개를 골라가시게 될 겁니다. 아, 작은 걸 선택하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려놓고. 역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미션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룰렛은 과연 어떤 미션이 나오게 될까요? 룰렛을 돌려주세요. 자,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미션이

0: 아니 마지막 미션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여기 여러 장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모두 속담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각자 한 장씩 뽑으신 다음에 절대 말은 하시지 마시고 오직 몸으로만 속담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기발하게 표현한 팀에게 평가단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이를 한 장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지금 여섯 분이 앞으로 나오셨는데 자,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펴지 마세요. 아직 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짓!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들에게 각자 속담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재밌게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희 138팀의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어이구, 네, 열심히 지금 열심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마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걸 보고 나중에 제가 속담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고 이 행동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아이고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 저기 저기에 뭐가 있어요. 막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밑에를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맞히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발표되는 속담을 보시고 이 얼마나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이따가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담을 보여주세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까 생각하신 것과 같나요?
1: 네, 같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유사성 있게 행동을 해주셨다는 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했는데 계속 배만 아프셨어요. 막 계속 아프다고. 아유,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우리 200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팀 셋, 둘, 하나 시작해주세요.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누웠습니다. 왜 누웠을까요? 왜 누웠을까? 또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 뭔가를 밟은 것 같아요. 아, 벌써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아이고! 네. 네. 우리 스튜디오를 열심히 청소해 주신 우리 200팀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온몸을 불살라서 표현해 주신 이 속담 과연 무엇일까요?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우리 생명체의 감정을 열심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200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한 전통 연희단 몸으로 말해요. 큰 박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네, 어딘가 걸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가 아픕니다. 어딘가를 입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뭔가를 표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자, 근데 느낌은 알겠는데 아직 아무도 웃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냥 속담을 맞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하나 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 세양 전통 연희단

0: 과연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얼굴 공격? 얼굴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1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사실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은. 10, 9, 8, 7.
1: 홀리 몰리.
0: 5. 와, 오케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속담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속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광판에 공개해 주세요. 네, 역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속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온몸을 불살라 주신 우리 세안 전통연희당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물놀이 한맥팀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저한테 싸움을 겁니다. 뭔가를 먹어요. 저한테 화를 내요. 네, 뭔지는 알겠는데 그닥 웃기진 않은.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부탁을 하신 우리 사물놀이 한맥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제가 미운 놈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짓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되었습니다.
0: 벌써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표현해 주세요.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동물일지. 네, 여기저기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네. 뭔가 어떤 동물. 와. 오케이. 야.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전혀 속담하고 관계없는 행동이잖아요.
2: 네, 근데 앞에 한 15초, 20초 정도가 표현이 적절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래서 마지막은 마음을 사로잡는 데 다 쓰셨다, 그 말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0: 이야, 이게 전략적입니다. 과연 이걸 마치실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런데 전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아주 까부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고 우리 청중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짓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팀을 남겨두고 있죠. 고집불통 팀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집불통 셋, 둘, 하나, 시작해 주세요. 뭔가를 표현, 어떤 것일까요, 과연? 동물일까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동물의 왕국에서 볼 법한 어떤 큰 동물이 하나 떠오르죠. 네, 자,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5, 4, 마지막 한 번 3, 2.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동물 한 번만 다시 표현해 주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을 공개해 주세요.
2: 가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쵸? 근데 전혀 무섭지 않은 범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몸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고집불통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재치있게 속담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죠? 자, 그러면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를 해주세요! 과연 어떤 팀이 우리 평가단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연희 138팀! 네, 좋습니다. 야,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5초 뒤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쌓이고 있습니다. 이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직 실력과 팀워크, 열정으로 승부한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온 여섯 팀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연에 참여한 여섯 팀 가운데 단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타악기 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저도 지금 상당히 떨립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먼저 전문평가단의 점수입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의 점수가 200팀이 59점에 전문평가단 점수를 받았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 팀이 짓입니다. 짓과 지금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아직 남아있죠. 과연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공개해주세요. 올라갑니다. 과연 이제 68, 65. 자, 동점입니다. 지금 현재 동점인데 잠시만요, 아직 남았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우승은 누구일지. 자,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점수를 보여주세요.

0: 이야. 자, 일단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은 바로 200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으뜸 연희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부상으로 종로구 각사에서 제공하는 타악기 세트가 주어집니다. 자, 200팀 우승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저희의 이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서 상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 국악방송에서 저희가 이런 연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대학 청춘들만이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것들이 정말 저희한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담아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열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희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신명을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200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사실 1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고 모두가 무더위를 보내면서 이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팀이 으뜸 연희상을 받았지만 이 6팀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뜨거운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 선 6팀의 마음에는 하나의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희의 멋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 오늘 이 무대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청춘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청춘의 연희는 이제부터 새로운 판을 시작합니다. 우리 연희를 더 새롭고 더 다채롭게. 지금까지 국악방송 추석특집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음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지음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네,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Where's the fun
5: in 크레질.
3: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1: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아,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아,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1: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더 오겠습니다.
0: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시면 거죠?
1: 네, 네 그럼 네.
0: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따로 와, 나와도
0: 아, 막내요?
3: 그래도 그건 또 안 되나 봐.
1: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네.
1: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1: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콘텐츠 얘기 하려고 했는데
3: 맞아 맞아
1: 아 그렇구나
0: 네네
1: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3: 맞아, 사랑가
1: 예예
6: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4: 자, 이리 오너라
0: 네.
4: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4: 네?
0: 당당하게
3: 그래 열심히 해야지
4: 당당했어요
3: 아. 열심히 해야죠
4: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1: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4: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4: 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6: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1: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3: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3: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까지

0: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아,
1: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2: 그러니까요.
0: 어, 그렇죠.
3: 아, 마음껏 하세요.
0: 어, 그거 하세요. 네.
1: 저는 지금 충무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4: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2: 같이 봤잖아요. 네. 아, 너무 재밌어. 네. 아,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4: 노래도 너무 잘하고
2: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4: 그렇죠.
0: 아, 명창이죠.
2: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1: 아, 아니었나요?
2: 그래서 그 정도로
0: 심사위원이
2: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2: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2: 네.
5: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2: 네.
5: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2: 네.
1: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2: 네.
1: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2: 네.
1: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2: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5: 네, 맞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1: 돌리고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0: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1: 네. 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2: 아 그래서 좀 망설였구나
1: 네.
2: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5: 카타르시스가 있죠.
2: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맞아요.
2: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0: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2: 네.
0: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2: 네.
0: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2: 네.
0: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5: 맞아요.
0: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2: 네.
0: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2: 네,
0: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5: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0: 그게
5: 맞아요.
0: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2: 네.
0: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2: 네.
0: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2: 소리 질러야죠.
3: 소리 지르기 담당.
2: 명창 담당.
3: 명창 담당. 고음, 고음 담당.
1: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2: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0: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5: 맞아요, 맞아요. 네,
0: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2: 야,
0: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5: 맞아요.
0: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2: 네.
0: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2: 네.
0: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었어 이 팀에서는.
2: 네네네.
0: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5: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2: 또 규영 씨는요?
1: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2: 네.
1: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2: 네.
1: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네.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네.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네네네.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네.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2: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네네.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5: 너무 있죠.
1: 무조건
0: 있죠.
1: 네,
0: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 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
2: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5: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0: 괜찮은데요?
5: 네.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맞습니다.
2: 그렇게 해주실
5: 맞습니다.
2: 거죠?
5: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2: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네.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2: 네,
5: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불러주셔서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6: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7: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8: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요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왕이 500금으로 조금뼈 사가세니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지매.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농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찌읍시다.
1: 쓰고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동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간이 중할 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모비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변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다 좋지
0: 기둥둥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진양은 주문황돈 술렁가요 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허리를 와 방아요
1: 좋다
0: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사이

0: 타령을 허여보자. 허유 아팡아요.
1: 좋다.
0: 딸 그동덩 잘 찍는다. 허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찧어 봅시다.
1: 예.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하다. 허유와 방아요. 황석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처음이로구나. 허유와 방아요. 덕덕덕덕 잘 지는다.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허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짖는다. 허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허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요.

0: 네, 오늘이 마침 추석날이어서 방아타령이 더욱 흥겹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고요. 유태평양 씨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춘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 또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려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0: 네.
1: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0: 네.
1: 감사하게
0: 네.
1: 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0: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작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1: 네.
0: 또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1: 네, 네.
0: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공부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의 그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네. 술 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 들어간다 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할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야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거의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울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울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울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년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0: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유태평년 씨.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요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 일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0: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매 순간이 솔솔솔솔.

0: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1: 막 찌르고 싶었구나.
0: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1: 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0: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어, 네.
1: 창작가의 역할. 네.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네. 휘뚜루 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 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장 아니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네.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크림 파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평양 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네.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그 휘뚜루 마뚜루 그런 곡이고 네.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평양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 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짜증 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 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닭시킨 크림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치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훈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음악과 이야기가 여러분의 명절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렸길 바라고요. 남은 추석 연휴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준비한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6번째 김준수의 아지트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잘라.

0: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1: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1: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1: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김허구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오니 오류나 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건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1: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1: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찬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벗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0: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 어제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3: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3: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2: 덥소!

0: 그냥 맞고 써.
1: 하울치.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3: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판 소리를 하면서

0: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이렇게,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그렇지.
1: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자 불그을 공원 송이 송이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백홍홍 난만중. 자, 백백홍홍 난만중. 그렇지. 어찌 보면 고까까와 어찌 보면 고까까와 대야 도.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신봉사 이
1: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차차 밝아진 연령쌈을 전날이라 안희장 이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때는

0: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2: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1: 사람이 살면은 뼈땡연 사나 짧은
2: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라고 합니다. 국악을 좋아해서 경키 민요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1: 사정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한국 민요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을 똑같이 전달하거든요. 그 민요의 매력이 저를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를 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0: 없는데? 난 실 똑똑하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1: 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헷갈리고.
0: 네. 그러면은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해볼까 봐요.

0: 시작!
1: 시작!
0: 2010년에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 아리랑을 통해서 미녀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리랑 들었을 때 그때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었는지 저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감동받았으니까 국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0: 저도 노래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할 때만 너무 행복하는데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 이 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않을 것 같은데 노래할 때만 행복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그냥 눈 이렇게 그냥 가세요.
2: 눈. 아 이상해요 선생님.
1: 아니 살짝만 다듬어 살짝. 자연스럽게 시작.
2: 눈. 숨.
1: 나 천천히 가. 네. 난 씨가 박자를 잘 이제 하는데 누
3: 12잡과 같은 경우에는 꼭 스승님께 배워야 하는 전문가적인 소리이고요. 일단 저희 전공자들도 발표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좀 오래 준비하고 정말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난 씨가 일단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만 무모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 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가사부터 어렵고, 그래도 이춘희 선생님하고 그 최소한 선생님께서 항상 너무 천천히 디테일하게 착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뭐 해보는 거예요.

0: Hola, ¿cómo están? El día de hoy vine a un parque al cual nunca había venido antes.
1: 그러니까요, 임시 정부. 그리고
0: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서울 곳곳을 많이 놀러 다녀요. 한국을 좋아하고 구석구석에 아직도 내가 몰랐던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몰랐던 곳을 발견할 때마다 놀랍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네, 친구들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떡볶이를 라면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0: 어떤 공연이에요?
1: 아, 저는 경기 육첩가 독창회 할 겁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 너무 많고 그래도 열심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할 때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지금 이충희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서춘향가 듣고 있습니다. 2부 때 할게요. 서춘향가 제일 어렵게 외웠던 곡이에요.

0: 이제 한복을 자주 입으니까 배우게 됐어요. 이춘희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저한테.
1: 아이고 축하한다.
0: 아이 감사합니다.
1: 오른발 했다 오른발 했어.
2: 그냥.

0: 조마조마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근데 자꾸 틀리네요. 이따가 이제 이따 정식으로 할 때는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 애 같아요. 너무 정말 안 됐고, 예, 대견하고.
1: 일단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떨려요. 선생님 계셔도 안 계셔도 저는 떨립니다, 사실은.

0: She will sing in Korean, traditional Korean music. So my expectation is high and I'm excited to see a Latin girl.
1: 오늘 난시가 부르는 작가는 바로 여기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불리던 경기 작가입니다. 오늘 또 공연을 선보일 난시 카스트로는 외국인 최초 국가무용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면 난시 카스트로가 들려주는 세 곡을 먼저 만나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가, 평양가, 선루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각처럼 비슷한 움막이어 본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고 재밌다고 많이 했어요.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어를 많이 모르시는 우리나라 분들께서 좀 난시를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어려운 미니어를 계속 끝까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2: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는 바지.
0: 일단 어떤 소리끈 내고 싶기보다는 노래할 때 행복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물론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일단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장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곶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

으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어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림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눈일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을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뛰어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또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사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공감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형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사,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낼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주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0: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2: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0: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3: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1: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4: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살짝.
1: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5: 상여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상여집 안에 있던 상여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헛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5: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악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6: 누구야?
7: 꼭두.
6: 꼭두? 꼭두 각시?
7: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6: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7: 내가 원에서 이쪽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6: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7: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6: 두렵긴.
1: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8: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9: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잖아.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훨훨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1: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10: 정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겄어.
1: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0: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1: 안동상이하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녀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녀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녀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녀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녀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0: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사람의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는 걸 나도 처음 알았어요.
1: 옛날 건 옛말대로요.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레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의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이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4: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4: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4: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4: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0: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1: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0: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1: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0: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1: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0: 불이 꺼지고
1: 이렇게 세워.
0: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2: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1: 3일날?
0: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2: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결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안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0: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2: 땅을 다 파서 이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3: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서 난 뒤에
4: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제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순히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당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주겠지.
7: 가장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0: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조각가가 됐네요.
1: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래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에 세 달이 달라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달을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0: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1: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거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0: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2: 조금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떨어져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0: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3: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4: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문 넣을 예정이거든요.
3: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1: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0: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5: 우리 다시래기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래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6: 그러네.
5: 이 중이 어떤 중이 뭐하니 윗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란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란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있어. 자 이제 다시래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웃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예외였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지요.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자신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되게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호흡을 해야 돼.
1: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 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 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 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 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뭔가 새로운 걸 해내기 위해선 노력 말고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의지인데요.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켜 하체의 견고함을 더해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요. 또 원하는 곳 어디든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본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배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당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든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쉽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목표를 맞닥뜨리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엇이든 해낼 자신을 믿어보세요.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고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발한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희선은 발굽보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짝이면 동해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밥그릇맹이든가 맹글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합금해서 녹여서 통영 될 때까지 불에 닳아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즉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요. 300개 중에
0: 원래 양눈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뛰어가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4: 너무 달리면 다 터진다. 터진다. 아, 가운데.

0: 박자기도 옛날은 나 일별직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더불어.

0: 잘못 쳤어요?
1: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한 번 더
2: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후입니다.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자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에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아틀란타.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0: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 가고 나가야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거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욕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욕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를 내일 죽는 한 또 오늘도 난 맹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옛날에 지들거리만으로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러기도 여기도 입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그런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0: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1: 오늘날도 심심한데 배틀이나 놔둬보세. 낮에 짜면 일광간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0: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예. 야, 모르겠다. 간다고 원래. 태모씨가 이 모시 재료예요. 네. 그 태모씨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이렇게 껴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피를. 네.
1: 거실 하나 다 따로.

0: 하나 차드림.
1: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져오면 못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 골랐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 째서 이루 입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런 게 이 골랐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험한 자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0: 쌀기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 이렇게 조선이
0: 돼요. 바다도
2: 이렇게 떡떡하네요. 못이 안 길었나요?
1: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미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옥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운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운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슴이가 강대한이 대를 잇고 그 소름이 얼마나 깊은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광대의 소름이 깊은 만큼

0: 출산하여 토굴 생활을 하며 서리 공부하기 5년. 그는 드디어 결국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의 서리를 완성해. 그의 피어린 득음은 그만의 환희요 새로운 서리의 발견이 아니라 이 나라 판소리의 대중화와 통일된 소리의 줄기를 형성하는 기폭제로서 후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2: 어찌 허겁지 못 그 모양인가?
1: 선생님, 만갑이가! 만갑이가!
2: 부자의 연을 끊은 지 이미 10수년.
1: 그게 아닙니다. 만갑이가 새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재다능하고 변화무쌍한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넋과 혼을 빼앗고 능히 좌중을 우기고 웃겨서 사람들은 옛날에 과왕 송은웅 명찰님의 화신이 다시 나타났다고 난리들이랍니다. 선생님, 만갑이가 드디어 새로운 소리를 얻은 모양입니다. 이미 운봉, 순창, 흥덕, 고분을 벌컥 뒤집어 놓고 전주 통일청의 대사사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옵니다.
3: 행궁전월!

0: 나 추워동 용다시우 입만 떨어져도 니무 생각
1: 네, 오늘 보니 명창들의 대다수가 전라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할 것 같구나. 자, 이제 팔도 명창들의 소리는 다 들은 것 같은데 다음은 누군고?
2: 예, 다음에는 저 송만갑이의 출장이옵니다.
1: 송만갑?
2: 예.
1: 송만갑이라면 일찍이 나이 16세에 대사습의 장원을 한 소년 명창이 아니더니.
2: 예. 그러하옵니다.
1: 오호, 그렇다면 한마당 펼쳐보거라.
2: 예. 자, 어디 한마당 펼쳐보랍신다.
3: 오야, 마침 때가 때인지라 춘향가 중에서 농부가 대목을 소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지.
3: 그때야 농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를 짓는디

0: 드디어 명창 중에 명창을 만났구나. 본시의 전통적 예가 전주 대사습에서 뽑혀진 명창은 명창 중에 명창이요. 어전에서 소리할 국창이야. 본관 감사는 이에 부응하여 송만갑이에게 참봉배를 낼 것이니 한양에 올라가 폐하의 심기를 즐겁게 하기를 청하노라.
1: 예? 기회라굽쇼?
2: 예.
1: 에이구, 아 기다리는 것도 한두 해요. 3-4년이지. 기다리다 어린 것을 데리고 3년 전 겨울에 이 고을을 떠났다오.
3: 물러가라고 일러라. 내게 아들이 없다.
2: 선생님.
4: 아버님, 소자 만갑이 옳습니다. 아버님.
3: 집안 더럽히지 말고 어서 물러가래도 벼슬 따위가 다 뭐냔 말이다. 광대에 필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라 소리야, 소리.
4: 아버님, 분시 동편제 소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증조부이신 송흥록님이 아니십니까? 소리는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3: 물러가라도 일러두지만 넌 이미 조상과 집안을 버린 패려 자식이. 다시는 이 집안에 얼씬할 생각도 마라. 네 놈은 네 애미까지 죽인 놈이야. 너 때문에 네 애미는 눈을 못 감고 세상을 버렸어.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